번쯤 다정하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마음은 표현해야 비로소 전해지잖아요. 여러분의 귀한 물건도 소중한 마음도 놓치지 않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가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는 말에서 매일 쓰는 물건인데 꼭 한 번씩 찾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소리를 내서 부르며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 앞만 봐도 없어요. 이럴 때 리모컨! 리모컨! 이러면서 찾으면 더 빨리 찾아진다는 거예요.
1: 그럼 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매일 아침 이제 차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인데 주차장 걸어다니면서 내 차, 내 차 찾으면은 다른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0: 네, 네. 차, 네, 차. 뭐 차 애칭 없으세요?
1: 뭐 애칭은 내 따로 없죠. 네.
0: 아, 그렇구나. 좀 그냥 우리 입모양으로만 조용히 부르면서 찾아보세요.
1: 네, 속으로 네, 네 외치면서 차, 앞으로 네, 찾아보도록 차. 하겠습니다.
0: 예, 아유, 좋습니다. 뭐 있으세요, 팀장님은?
2: 아니요, 저는 이제 잘 물건을 잘 잃어버리진 않는 것 같은데 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 그냥 없는데 뭐 어딘가 있겠지 하면은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오 큰일이다 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정말 네.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0: 팀장님은 잘 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찾으시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그죠? 뭐 물건에 미련이 잘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어제 통화하다가 네. 어머니가 저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
0: 어머니께서.
2: 네. 예. 그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뭐 이 좀 덜렁거림도 있지만 네. 이 기억력의 문제도 아닐까. 아,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0: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어머니랑 같을 때가 많아요. 네.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1: 네. 뭐 저도 뭐 저는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예. 공항에서 핸드폰 충전하다가 핸드폰 챙겨야지 하고 가방을 두고 오고 네. 네. 뭐 그런 경우가
0: 와,
1: 상당히 많죠.
0: 되게 의외세요.
1: 아, 저요?
0: 네, 안 아, 그러실 네. 것 같아요.
1: 아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제 핸드폰 찾아주신 적 많고요.
0: 오, 네. 저도요. 저도 해외에서도 제 핸드폰 찾아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저 세상 살만하다. 그리고 내 핸드폰 난 잃어버리지 않는다. 누군가 찾아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또 뭐 비행기 얘기하고 또 공항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시청자분이 인사를 건네와 주셨어요. 아리아 1988번님, 안녕하세요. 와우, 이곳은 플로리다. 이곳은 플로리다. 새벽에 듣기 좋은 음악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플로리다에서.
2: 플로리다. 좋죠.
0: 새벽이라고 하시네요.
1: 네. 뭐 뭔가 이게 좀 공감은 잘 되진 않는데.
0: 그렇죠. 네. 플로리다라니. 네. 여긴 서울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세계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세계 곳곳에서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 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 가능한가요?
1: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플로리다 한번 가보게.
0: 아, 진짜요? 가능하다고 네네. 하십니다. 플로리다까지 가신답니다. 네네. 자, 문자번호 샵 0951로 계신 곳과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세요. 부산 사나이 두 분께서 준비하시는 수요일 코너 넘어가 볼게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이게 돈이다.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반응이 아주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1: 네. 지금 이제 롤러코스피 때문에 그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거워지는데 네. 뭐 안전자산 하면 제일 대표적인 금. 네, 금 투자를 할 때 이제 부가가치세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금 너무 많이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에 대해 항상 궁금한 게 금을 살 때, 팔 때 가격이 도대체 왜 다른 거예요?

0: 네, 뭐 이것들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금값은 단순히 이제 금 자체로의 무게로만 이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우리가 금을 거래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 때문인데, 금은 재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입 시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이제 국가에 내야 되죠. 아. 자, 개인이 금을 팔 때는 이미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매입업체도 이제 세금을 제외한 이제 순수 금값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1: 그러면은 살 때도 제가 10% 내고 팔 때도 10%를 제가 내는 거예요?
0: 아니죠. 이미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 팔 때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이제 과자나 옷은 한번 소비하면 이제 가치가 사라지지만 이제 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만드는데 세금을 뭐 살 때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천만 원어치 골드바를 살 때, 자, 우리는 백만 원의 부가세를 내고 총 천백만 원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이 금을 팔 때 내가 냈던 백만 원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죠.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물 금 투자를 할 때는 시세가 최소 10% 이상은 올라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려다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수익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러면 금 투자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좀 절감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KRX 금시장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 국가에서 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주식처럼 PC나 스마트폰 증권사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금거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KRX의 최대 장점은 뭔가요?
0: 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금을 숫자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자, 매수 시 부가세 10%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1: 네.
0: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나 뭐 배당소득세 전부 비과세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도 된다. 단 이제 산 금을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세금이 없고요. 수익 실현을 해도 세금이 없지만 이제 내가 산 금을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때에는 10%의 부가세와 인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실물로 인출하지 않는 이상 붙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냥 숫자로 내가 그냥 돈으로 바로 받아버리면 네. 뭐 부가세는 없고요. 이걸 이제 골드바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10%의 부가세를 내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1: 이거 너무 좋네요. 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은 집에 금을 두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도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런 또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 투자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투자 방법, KRX 말고는 또 없을까요?
2: 네, 일단 그 금 펀드 및 금 ETF를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금 펀드나 금 ETF는 금 시세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1: 네.
2: 이 또한 실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는 부과됩니다.
1: 잠시만요. 배당소득세가 15.4%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0: 네, 뭐 배당소득세는 딱 정해져 있는 세율이기 때문에 15.4%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1: 아, 네.
0: 자,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제 해결책도 있으니까 세금 너무 높아서 좀 부담되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자, 이땐 뭐 ISA나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내에서 금 ETF를 매수하시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이제 감면받거나 납부 시점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매우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또 해결 방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펀드나 ETF 같은 투자는 조금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방법의 금테크는 없을까요?
2: 네, 다른 방법은 이 골드뱅킹 금 적금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금 적금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적립해 주는 방식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또한 계좌 내에서 숫자로만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이 배당소득세 15.4%는 발생하고 이 펀드와 마찬가지로 실물로 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1: 금 적금은 또 배당소득세 15.

0: 4%가 붙어요. 그러면 금적금도 ISA 계좌로 하면 안 돼요?
1: 네, 이제 일반 적금이나 예금을 이제 가입해서 이제 이자소득세를 좀 절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ISA

0: 이기 때문에 ISA라는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는 허용 상품군에 네, 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그 아나운서님 지인처럼 네. 이 금을 집에 보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이 목적이라면 이 KRX 금 시장이 부가세와 소득세 양면에서 가장 유리하거든요. 만약 이미 운영 중인 연금계좌나 ISA가 있다면 그 안에 금 관련 ETF를 매수하는 것이 관리와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금은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려왔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들으셔서 배우셨죠? 오늘 이야기해 주신 KRX 금시장이나 ISA 연금계좌 같은 절세 방법까지 잘 활용하시면 같은 금 투자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금에 대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고는 제가 고이고이 모셔가서 이거는 제가 한번 제가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재방송도 있다는 거 아마 지금 뭐였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갈게요.

0: 광역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리고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오 가깝네요. 서울 마포구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30대의 자산관리, 투자와 절세 그리고 보험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든요. 네. 자, 주변에서 주식 올랐다 뭐 코인 올랐다 하는 말에 흔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오늘은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분산 투자 방법과 연금 저축, ISA 같은 절세 전략 그리고 놓치기 쉬운 보험 보완 포인트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매일매일 흔들리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이세요.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선배들이 30대 때 돈을 바짝 모아야 노후가 편하다고들 하셔서 전반적인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큰맘 먹고 사연을 남깁니다. 일단 저는 보험이 두 개인데요. 종합보험 안에 상해, 암진단비, 부인과 질병의 7대 질병까지 싹 다 몰아서 가입해뒀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실손보험도 3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보험은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재테크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무섭고 은행 예적금은 이자가 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금만 1kg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모처럼 주말에 만났는데요. 다들 재테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2: 너 설마 아직도 그냥 적금만 붙는 거 아니지? 직장인은 무조건 이 연금 저축부터 가입해야 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받는 거 이 얼마나 쏠쏠한데? 이 동순 씨 나이면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두면 좀 든든하지.
0: 연금 저축 연말 정산 혜택이 있어? 오, 그거 좋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1: 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연금 저축이야. 묶여있는 돈이 아깝다, 아까워. 요즘 한국 주식시장 불붙은 거 다들 봤지? 쭉쭉 올라가는데. 자, 주식이나 코인에 딱 묻어두면 자산 불어나는 속도가 다른데 왜 대세를 안 따라가는 거지?
0: 제가 귀가 얇은 편은 아닌데 양쪽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니까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는 연금저축보험을 차곡차곡 드는 게 제 나이에 맞는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들 돈 벌었다고 난리인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지금이라도 확 뛰어들어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하던 대로 든든하게 금을 계속 모으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저의 소중한 월급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굴려서 자산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관심이 진짜 많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도 아주 계획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장 내용, 보험료 다 알고 있고 금도 1kg씩 사모으고

0: 있다고 하셨어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 이제 잘하고 계신데 본인이 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을 1kg씩 사 모으게 되면 그거 하나에 한 2, 3억 하거든요. 맞잖아요.
0: 그래요?
1: 1g이 보통 뭐 한 2, 30만 원씩 하니까 한 돈에 뭐 한 7, 80만 원, 8, 9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1kg씩 사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0: 이거 한 돈 아니에요? 한 돈?
1: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이제 1kg씩 사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진 그 뒤에 제가 좀 자세히 알려 드릴 거고요.
0: 예.
1: 뭐 어쨌든 머니 특별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좀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청취자님을 만나 뵌 것 같은데
0: 예.
1: 뭐 비용보다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조금만 조언해 드리면은 자산이 모이는 속도 정말 빨라질 것 같습니다.
0: 생각해 보니까 1kg 그러네요. 궁금해지는 청취자 분이신데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죠. 칭찬을 해주시긴 했어요. 오랜만에 그렇죠. 더 많은 자산을 모으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2: 네, 이 청취자님이 투자를 잘 하고 싶다면 이 분산 투자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분산 투자는 이 자산을 분산하고 지역을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산을 분산하고 지역을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뭐 자산을 분산하라는 얘기는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현금, 부동산, 외화, 그 금 등을 이제 나눠서 보유하라는 얘기고요.
0: 네.
1: 지역을 분산하라는 얘기는 뭐 국내, 미국, 신흥국 등 다양한 이제 시장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0: 네.
1: 네, 시간을 분산하라는 말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산, 지역,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금 투자만 거의 하고 계시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경기가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의 가치는 오르고 이 주가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안전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주가는 오르게 되죠. 이렇게 방향성이 서로 다른 곳에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 투자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어느 하나가 떨어져도 어느 하나는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취자님이 1kg씩 금을 사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 이제 알려주시는 건가요?
1: 네, 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냐면
0: 네.
1: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돈이다 해서 KRX 금시장을 알려드렸죠.
0: 네.
1: 자, KRX 금시장에서 이제 금을 투자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금 뭐 100g짜리에 투자할 거야. 금 1kg짜리에 투자할 거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선택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매월 혹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몇십만 원씩 투자를 해서 이제 점점 그 자산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투자를 선택하고 여기에 뭐 몇 달 뭐 돈을 일정 금액 넣으면 나는 계속 1kg짜리 금을 사모으고 있다로 이해하실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면 사실 네. 직장인이 네. 1kg짜리 금을 매달 사 모으면 뭐 이건 네, 어마어마한 금의
0: 자산가죠?
1: 양을 네. 네, 보유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금 투자를 할 때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KRX 금시장을 이용해서 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저렴한 거래비용이나 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절세료가 정말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0: 네.
1: 자, 현재 금값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로 인해서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시장 상황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좀 귀여운 면이 있으시군요. 근데 주변에서 절세 효과를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라는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차라리 주식 같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연금 준비와 이 주식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있습니다. 이

0: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연금저축펀드 내에서는 직접 이게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ETF와 펀드를 조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P 500, 나스닥 100 등 이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펀드인 TDF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배당 성장 ETF 등에 이제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이 발생하면 그 즉시 15.4%의 세금을 떼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재투자가 돼가지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자,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6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투자도 가능하니까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더 없을까요?
1: 네, 이럴 때는 이제 ISA 계좌를 좀 활용하시면 되는데 ISA는 아까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라고 했는데 이게 뭐 노후 준비가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2: 네.
1: 자, ISA 중에서도 이제 중개형 ISA를 활용하시게 되면 일단 국내에 상장된 주식, 뭐 ETF, 리츠,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청취자님은 주식을 선택해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에 대한 15.4%의 세금도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님이 원하시는 주식 투자 ISA를 활용하시면 이제 뭐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자, ISA 같은 경우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 자, 3년이 지난 후 그 계좌를 해제하고 그 자금을 연금 저축이나 IRP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전환을 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년마다 ISA를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일부 자금을 넘기고 또다시 ISA를 개설해서 소위 ISA 풍차 돌리기 전략을 좀 잘 세우신다라고 하면 절세 혜택을 좀 반복적으로 누리면서 노후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2: 와, 이거 꼼꼼하게 하면 이거 엄청 불안하겠네요.
0: 그렇죠.
2: 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청취자님은 실손보험,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종합보험 안에는 일반상해, 암진단, 부인과 질병, 7대 질병 다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도 잘 가입하신 편인가요?
0: 네, 일단 실손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따로 가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2: 네.
0: 그렇다면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 또는 4세대 실손보험이 되겠네요.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가입을 했지만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3세대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고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재가입이 되면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중증 치료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미리 대비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장 중에 이제 부인과 질병 수술비는 여성에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궁, 난소, 유방 등의 특정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는 특약인데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보다 보장의 범위는 좀 좁지만 해당 질환에 대한 그 수술은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7대 질병 수술비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네, 꽤 매력적인 수술비 보장입니다.
2: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보험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 일단 좋은 보장을 갖고는 있지만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만약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이 뭐 수술비 보장이 충분하겠지만 재가입 주기로 인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근골격계 수술비 등을 미리 보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은 이제 아직 뭐 30대이시고 건강관리를 지금은 잘하고

0: 계시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있는 보장은 얼마든지 좀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뭐 납부하고 있던 15만 원의 보험료 안에서 청취자님에게 필요한 보장인 뭐 여성암이나 부인까지란 다빈도 수술, 근골격계 보장 등을 다 준비하실 수 있게 이제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청취자님은 이제 이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실손보험 재가입으로 인한 보장 공백 때문에 주식이나 금 투자를 통해서 벌어 드린 수익이 병원비로 다 지출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인지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드린 플랜 잘 참고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고민에 대한 솔루션 나눠봤는데요. 남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내 상황에 맞는 속도로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보험으로 위험을 대비하고 연금과 ISA로 절세를 챙기고 금, 주식, 현금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결국에 재테크의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지금 듣고 계시면서 나도 한번 이거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상담 받아보고 싶다. 혹은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갈 텐데요. 오늘 마 이게 돈이다 코너에서 방금 사연자까지 금 이야기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선곡을 했대요. 이, 납득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만나.
0: 아, 네. 납득하겠습니다.
1: 예, 우리 지금 만나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 들려드리죠.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실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 특별실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볼게요. 837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골밀도 수치가 낮아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무릎이나 관절과 관련된 특별한 보험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보험이 있는지 보장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식당 일을 하시면서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라고 주셨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된 보장, 또 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릎이나 관절과 관련된 보장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뭐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처음에 그냥 약간 좀 뻐근한 정도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손가락이나 손바닥 끝이 꼭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아침 저녁으로 정말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직업 특성상 손목을 뭐 안 쓰실 수는 없으니까 이에 대한 보장을 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방치를 하게 되면 심각한 경우는 손의 약화 또는 손 기능 손실까지 겪을 수 있거든요. 이 반복적으로 손 동작을 하거나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손목 손상 또는 골절,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이 염증성 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꼭 하셔야겠습니다.
0: 아, 이게 갑상선까지 또 이렇게 옮겨갈 수 있군요. 그러면 청취자님이 얘기하신 손목, 무릎 이런 관절에 관해서 특화된 보장이나 이와 관련된 보험이 있을까요?
1: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그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죠. 자, 실손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뭐 작게는 70%, 많게는 이제 100%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5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나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이 예정된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건 퀴즈 하나 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제 건데요. 그 제가 하는 건데요. 진행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에서 중증 질환으로 분류돼서 비급여 치료를 하더라도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O.
1: 뭐 진짜 답변을 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신데.
0: 네. 아니군요.
1: 네. 네. 아쉽게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중증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자, 5세대 실손보험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비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비급여 치료 시 5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병원에 따라서 이제 입원 시 1회 최대 보상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모두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되겠죠.
0: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 청취자님한테는 손목 터널 증후군 중증인데요, 지금.
1: 그렇죠. 그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빗길이 미끄러져가지고요. 네. 다리뼈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붓기도 너무 심하고 아예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119를 타고 병원에 갔거든요. 중증이잖아요. 너무 아파서 진짜 그 잠도 못 자고 저걸 할 수 없는데 의사 선생님 왈?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증 환자는 나중에 진료를 봐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너무 아프고 중증인데 이게 분류 체계 자체가 중증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비중증으로 보셔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2: 네, 일단 병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통상적으로 한쪽 손만 수술을 할 경우에는 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내외고요. 그리고 양쪽 손을 모두 수술을 하게 되면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내외의 병원비가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실손보험과 질병수술비 또는 뭐 1호종 수술비, 특정 질병수술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0: 무릎은 좀 더 비싼가요?
1: 병원비가 많이 비싸죠. 이제 일단 무릎 연골 재생을 위한 세포치료인 뭐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은 모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환자 본인의 늑연골을 채취 배양해서 이식하는 카티라이프 수술은 병원비가 뭐 병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고요. 타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해 이식하는 카티스템 수술은 병원비가 대략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내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어제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전 하루살인가 봅니다. 아, 요거를 곧 또 고세 까먹었어요.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 앞두고 계신 분들이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아까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비 나오는 거는 최대 막 2천만 원 막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부담이 엄청 커지겠어요.
2: 네. 이 무릎 수술 관련 비용은 5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만 걱정해야 할 분야는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이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무난하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최근은 이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연골 손상 크기나 환자 연령, 관절염 기구 등 식약처에서 허가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술이 시행되어야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지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과잉 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이제 아무래도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치료비, 수술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럼 이걸 대비해서 청취자님께는 어떤 보장이 필요할까요?
2: 네, 일단 뭐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를 다 더해도 무릎 수술과 관련된 치료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는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청취자님은 비급여 관절 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비를 좀 보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보장을 가지고 계시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수술 시 최대 2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무릎 수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다빈도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장성 보험의 뭐 대략적인 보험료는 뭐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청취자님은 월 4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무릎 어깨, 손목, 허리 등 관절과 관련된 질병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들이죠. 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비용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좀 필수가 된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과거에는 암이나 뇌, 심장 질환 위주로 보장을 준비했다면 요즘에는 평균 수명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장도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이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를 위한 신경성형술은 평균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이고요. 이 풍선 확장술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거든요.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또한 병원비가 이 수백만 원 이상인데 실손보험만 믿고 있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보장 정말 잘 점검해 두셔야겠습니다.
1: 네, 여기에 이제 간병인 보험도 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근골격계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 동안 간병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할 땐 8시간 이상 직접 치료 그리고 가족 간병 제한 등의 페널티가 없는 보험사를 선택하셔야지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하셨다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직접 치료에 대한 문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청취자님도 직접 치료란 문구가 있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간병인 보험으로 좀 조정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유를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 시 직접 치료 문구. 복구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네. 이 간병인 보험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라는 약관의 문구는 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가장 분쟁이 치열한 영역 중 하나거든요. 특히 이 대학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간병인을 쓸 때 이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삭감되는 분쟁이 이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보통 뭐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면역력 저하나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쓸 때 보험회사는 고주파 온열 치료나 면역 암 치료 등은 암 그 세포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요양이나 잔존 통증 완화 치료다라고 보고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자, 뇌경색이나 뇌출혈 수술 후 마비 증상으로 인해 재활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장기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보험회사는 급성기 치료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고령의 환자가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전혀 되질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보험회사는 단순 요양 목적의 입원이라면 내 보험금을 부지급하겠다라는 사례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런 분쟁에 휩싸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0: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직접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주나요? 이런 분쟁 발생할 수 있다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보험을 자꾸 보험료로 판단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은 이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이 먼저 제일 확실해야 하고요.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품 이름이 같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1: 네, 간병인 보험뿐만 아니라 뭐 암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보험, 수술비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보장도 확실한데 보험료까지 저렴하다라고 하면 뭐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둘 중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개인적으로 이제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보험료 몇백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이름뿐 아니라 그 속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제대로 가입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나이가 들수록 손목, 무릎, 허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치료비 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비급여 항목도 많아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어떤 특약이 들어있는지 보장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살펴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409번님께서 그러면 간병인 보험 중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상품도 있나요? 간병인 보험 추천할 때 때 어떤 보험을 주로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1: 뭐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할 때 사실상 뭐 단서 조건이 없는 간병인 보험이 가장 좋죠.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병인 사용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뭐 가족 간병을 하던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던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네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이런 문구가 없는 상품 들은 존재하고요.

0: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게 가입 제한서나 청약서에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보험 약관을 보면 이제 직접적이라는 문구,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약관을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에게 꼭 간병인과 관련된 해당 약관만 이제 좀 캡처해서 따로 좀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다 체크하는 게 진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체크가 필요하다 하시면 문자번호 샵0951로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집어주신다면요?
0: 네. 그 요즘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뭐 레버리지나 비트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내 재무 목표에 맞게 이제 하시는 것이지 이 분위기에 입슬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내 비트, 레버리지 정말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비투 레버리지 주의합시오.
2: 네. 그리고 이 연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연골이 재생되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던데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수술비 보완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되지 않는다. 내 돈도 한 번 다 잃으면 재생되지 않는다. 여러분 재생되는 게 잘 없네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장기적인 예, 안목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두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 아, 나 아까 그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끝곡은 에픽하이와 유나가 불렀죠. 비 오는 날 들어야 됩니다. 우산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도봉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노원역 쪽으로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남산 1호 터널은 강남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1호 터널 요금소부터 한남 5거리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한남대교 건너기는 수월하지만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입할 때 속도가 떨어집니다. 양재나들목 부근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대소공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 습도는 97%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한순화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 덕분인지 청량해진 기분이에요. 서늘한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와 풋풋한 플레음이 오묘하게 어우러지는데요. 그 향기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그러고 보니 사람의 후각은 동물만큼 뛰어나지 않다는데 그 신기하게도 비 온 뒤에 흙냄새는 유독 잘 알아챈다네요. 이 향기에도 이름이 있답니다. 바로 지오스민. 비가 내린 뒤 흙에서 올라오는 냄새인데요. 유독 이 향을 잘 맡을 수 있는 건 아주 오래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았던 그때의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쁘더라도 잠깐 창문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비가 지나간 자리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향이 마음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잖아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 작은 행복이여라. 수다, 좋네요. 자, 멋진 노래와 함께한 함춘의 폭성 5월 21일 목요일 첫 곡,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 연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오스민, 지오스민? 땅의 냄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야, 이 어디 병에다가 담아놨다가 한 번씩 맡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고 피곤할 때 병에 싹 향을 담아놨다가 뚜껑을 확열때 흙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오늘같이 공기가 축축한 날은 유난히 냄새도 아마 더 또렷하게 느껴질 거예요. 커피 향은 더 짙게 느껴지고 빵 굽는 냄새도 저 진하게 나죠. 먹는 얘기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자, 4723님께서요. 함춘의 폭송 원주의 정자 출석 체크합니다. 비가 그치고 갑자기 해가 나니 해가 나기보단 이렇게 날이 흐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뜀박질 전 잠시 준비 운동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유기님께서 좋아하는 비가 와서 어제부터 창문 활짝 열고 있었어요. 나는 비를 사랑한다. 그도 비를 사랑한다고 했다. 오늘 아침은 그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예, 저도 비 사랑합니다. 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5290님께서는요, 부여에서 주말 부부로 10년째, 고향 서울로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아,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주말 부부로 10년째. 어느 분이 부여에 계신 걸까? 남편분이실까요? 아내분이실까요? 야, 주말 부부로 10년째.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6832님께서는 함디님, 현우 PD님,

0: 창문을 열지 못해도 잔디에 눕지 못해도 아쉬움을 달래주는 제 곁에는 호박꽃의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아직 식사 전이니까 제가 호박과 관련한 이야기, 그냥 제 욕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젠가 TV를 보는데 호박과 관련해서 찌개를 만들더라고요. 프랑스 요리와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호박 요리, 그리고 애호박 찌개. 와, 이 TV 화면으로 보이는 그 찌개가 정말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발전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TV에서 향까지 난다면 저 어떡하죠? 제정신 못 차릴 수도 있을 텐데. 아, 큰일입니다. 그럼 고기 굽는 프로그램 나오면은 창문 열어야 되는 건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푸른돈님께서는요, 오늘의 지식, 지었으면 알아갑니다. 폭성에서 하루에 하나씩 지식을 얻다가 지나치게 똑똑해지면 안 되는데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지식을 매번 알아가거든요. 지나고 나면 까먹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채워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춘의 문화통신 함께 할 거고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호 PD,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왔다고는 하는데 궁금해요. 하다가 저희가 제발 음식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꼭 그렇게 가던데. 3배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가능한 앱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만 지금 되고, 새로 받으면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TBS 앱과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함께 또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바뀌었네. 고마워요. 진짜 고맙네요. 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트리오, 그대여 안녕히.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떠나야 할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펄시 터집니다.

죄송해요. 오늘 죄송할 일 너무 많은데. 야, 6832님께서 함디님의 애호박사랑 우리 농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 다 그래주셔서 또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애호박찌개 고추장으로 찍 만든 거 있죠. 그거 좀 아주 큰솥 같은데 좀 냄비라 그래야 될까 그런 데다 끓여가지고 뭉클하게 아주 한솥 가득 끓여서 먹고 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애호박이 완전히 죽처럼 되잖아요. 그것도 맛있죠. 그거 탁 한국자 퍼서 밥에 쓱 얹어가지고 방송 못하겠네. 아이, 42311로 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선곡 아주 좋네요. 조용히 음악 들으며 진천으로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물차기 삽니다. 문자 주셨어요. 안전운행 하십시오. 안전운행. 야, 진짜 화물차 운전하시면은 차가 내 의지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스텝 약간 호흡을 늦추고 멈출 땐 미리미리 안전 거리 유지하시고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냥 한번더 말씀드려봐요. 푸른돈님께서는요, TBS의 어느 직원이 만든 영어입니다. TBSSEOUL, TBS 서울 .web, web.app.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BS 서울, TBS 서울 .web.app, TBSSEOUL .web.app. 로 접속하시면 애플리케이션 대용 가능하다고 푸른돈께서 문자 주셨어요.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문자 사연도 보낼 수 있더라고요. 어느 분인지 칭찬합니다. 어느 분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TBS 앱 다운로드 하시기 힘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댓글, 방송 듣기 모두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로 들어가 본 건가? 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tbs 서울.web.app입니다. tbs seoul.web.app. 입니다. 이 소리 기다리셨죠?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와.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협찬 상품이 더 들어왔어요. 축하, 축하. 그래서 일주일에 퀴즈를 세번 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 그렇죠? 6월 2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땡! 이때까지 13일 동안 유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4,227명을 선출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14명을 뽑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가면서 어느 분이 나올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색깔을 보고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더불어 그 색깔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살펴보고 정말 멋진 일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아주 신중하게 한번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 투표 가능한 연령은요, 선거일 기준 이 나이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이 나이를 맞춰주십시오. 맞춰주는 거죠. 갑자기 뭐,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나이도 아닌데 가서 선거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8세. 이분들 그럴 것 같은데.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투표용지 달라고. 2번, 18세. 자,

1번 8세, 2번 18세. 요 나이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8세 이상인지 18세 이상인지.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번으로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십시오.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비싸다고 합니다. 아, 저도 그러거든요. 선물 받으면 꼭 찍어서 얼마인지 확인해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비싼 거 보낼 거 보냈겠거니. 확인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귀한 것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정답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정답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부탁드릴게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나훈아입니다. 18세 순위 조원선 롤러코스터 멤버였죠. 18, 29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방송이 있을까요? 아예 그냥 답을 다 알려주고 문제를 내네요. 그렇죠? 훈아형님, 18세 손이 잘 있나요? 조원선 씨는 정말 18살에 봤는데, 야, 그러네요. 벌써 만난 시간이 꽤 됩니다. 자, 정답 발표해야겠죠?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18세였습니다. 가끔 8살 친구들이 와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은 투표권 아직은 주면 안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대상자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면 가능하고 얼마 전 성년의 날엔 2007년생이었는데 그렇죠? 2008년생이면 그러네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네요. 우리 학생들 마음은 어떤지 살짝 궁금해지긴 해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들 그 친구들의 마음 생각들은 어쩐지 이번 투표에서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은 모두 아시죠? 6월 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는 29일과 30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읽는 문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첨된 거 아닙니다. 어느 분 그걸 먼저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7788님,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공휴일이라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이번부터는 꼭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 꼭 하십시오. 아유, 마음 같아선 선물 탁 쪼개서 다 드리고 싶네요. 6943님께서 정답은 2번 18세. 준혜영님, 오늘 부부의 날 아내에게 꽃한 송이 들고 가야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고민 중이에요. 어디 아프냐고 할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안 하던 것 하면 왜 그래? 뭐 이상해? 어디 아파? 괜찮아? 아,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네, 진짜. 참 고민이네요. 잘하고 싶어도 오해할까봐. 1096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 오느라 조금은 시원해진 듯 싶어요. 어우,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시원하던데요. 야, 오늘 나오기 전에 문을 한번 쫙 열었는데, 어우, 에어컨 바람 자연풍이 최고였습니다. 창 밖에선 뻐꾸기 울고, 새들 소리 참 정겨워요. 열심히 금매하면 들어요. 하셨고요. 참, 저희 집에 애호박 많이 심어서 놨어요. 많이 열리면 함께 초대하고 싶어요. 애호박찌개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갑니다, 가. 어제 그전 해주신다는 분, 어디 서산인가 이렇다고. 갈 거예요. 77363님께서는요. 2번 18세입니다. 충북 음성인데 어제, 오늘 비가 계속 오네요. 오늘 뭐 심는 날인데 시원해서 일할 맛 납니다. 전국 농업인분들 다 대박 나십시오. 아, 그리고 이 농산품들도 이렇게 몰리는 현상 있죠. 어느 해 좀 소득을 많이 올리신 분들은 또 주위 분들이 다음에 그걸 하셔가지고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분배하셔가지고 적당히 수거하신 것 이상으로 많은 소득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너무 비싸면 곤란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수고에 저희들이 열심히 사서 소비하는 게또 미덕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농업인분들, 수업인분들 다 대박 나십시오. 0007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음악도 달달하고 DJ님의 목소리도 달달하네요. 이번 18세입니다용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커피를요 이제 거기 가서 안사 먹고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급하려고 지금
커피를 좀 사다 놨습니다. 여기서 그 봉지 커피 있죠? 믹스 커피 말고 원두 커피 같은 거 사다가 탁 여기 뜨거운 물은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감사하게도 뜨거운 물에 탁 타서 마시는데 저는 믹스 커피를 한번 타다가 지금 달달하게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타네요. 2775님께서 함춘호님 방송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집니다요. 진행을 참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정답은 2번 18세입니다요 하셨고요. 3564님께서는 2번 18세입니다. 벌써 투표권 가진 지 40년 지났네요. 내 손 거쳐 당선된 사람들도 무지 많았고 안 된 사람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요. 다 나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아, 선물 받을 분에게 정했어요. 함춘호는 나의 모든 것. 아, 이것 때문에 선정한 것 같기도 하고.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최고. 안 들을 수가 없죠. 자, 우리 모두 선거합시다. 경비원인 저도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화장품 세트거든요. 비쌉니다. 가격 확인하지 마시고요. 답 18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73님. 당첨되셨습니다. 273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문자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2735님의 정보를 선물 제공하는 측에다가 보내야 그쪽에서 선물을 별도로 보내드리거든요.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정미조님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어른.

함춘의 속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광진의 편지까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 10시 39분에 들어온 사고 소식입니다. 올림픽대로고요. 김포 방향입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추돌사고로 지금 2차로 차선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참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신의 곡 한번 들어보죠. 애니.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이라 뒤로 잠실 철교부터 정체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강변북로 그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나들목 진입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시흥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4차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인천 요금소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프린스의 인생작이자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잡이가 되어준 노래, 예상하시죠? 퍼플 레인입니다. 이 곡은 첫 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하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깔끔하게 정제되어 만들어진 곡은 아니고요, 1983년 미네아폴리스의 한 클럽 라이브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녹음된 날것의 에너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음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외롭게 울려 퍼지는 일렉트릭 기타에 차갑고도 투명한 아르페지오 소리를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넓은 공연장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관객들의 숨죽인 소음까지 그거 다 소리의 질감으로 느껴질 거거든요. 제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지점이 있어요. 단연 후반부를

길게 수놓는 기타 솔로죠. 프린스는 단순히 음정을 빠르게 짚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기타의 주법 중에 그 음정을 잡고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주법이 있어요. 그걸 밴딩이라고 하거든요. 줄을 잡아 끌고 비틀어 확 내는 그런 그 울부짖는 듯한 그 밴딩 소리는요. 마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영혼의 슬픔을 기타라는 악기를 빌려 쏟아내는 것만 같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감정이 되어 가슴을 치는지 그 정점을 보여주는 순간이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당신이 보랏빛 빛 속에서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보랏빛 비는 고통과 구원이 교차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일상이라는 비를 맞으며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 후 들려드릴 이 거장의 보랏빛 멜로디가 뜨거운 눈물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 뮤지션이 남긴 가장 뜨겁고 찬란한 영혼의 울림입니다. Prince, Purple Rain.

숨이 막히네요. 함춘의 복성, 한플레 시간에 함께한 프린스의 퍼플 레인 함께했습니다. 푸른돈님께서 얼마 전 롤링스톤즈의 선정 최고의 기타 솔로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멋지네요. 58년생. 너무 일찍 우리와 이별을 했네요. 그렇죠? 음악이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간절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브레트 천 음악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밝아오네. 이곡 듣고요. 김현우 PD 모시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미칩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죠.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우 PD님.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오, 지난주 많이 더웠을 때 광화문 다녀왔어요?
1: 그렇죠. 저희 그 TBS의 뭐 상황들을 또
0: 가서 들었어요?
1: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0: 아, 그래요?
1: 제가 들은 게 아니라.
0: 네.
1: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0: 그랬구나.
1: 저희 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광화문
0: 몇
1: 나가고
0: 분이 나가셨죠?
1: 저희 그때 나갈 때는 제법 좀 많이 나갔어요.
0: 오, 네, 네. 누가 오셨나 좀? 네. 스피커들이라

0: 네 할 일이지.
1: 아, 다행히 그때 날씨가 30도 갑자기 넘었어요,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0: 그 더울 때 가셨군요.
1: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광화문 광장에 햇볕은 뜨거웠는데 바람이 좀 불었어요. 아. 그래서 그나마
0: 그렇죠. 광장이니까 바람이 슉슉 불었구나.
1: 그리고 이렇게 밀짚 모자.
0: 아, 세종대왕님께서 후후 한번 해 주셨나 보다.
1: 그런가 봅니다.
0: 세종대왕이 후후 하는데 뭘 잔뜩 막아 놨다며 바람을 막는 게.
1: 아, 있었구나. 그렇죠.
0: 아, 바람 좀 쐬려고 했더니 이걸 바람을 막아놓네. 참. 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아는 거 소식이다 하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견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처음에?
1: 자, 먼저 남양주로 가봅니다. 남양주 문화재단.
0: 예. 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도 자료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색적이었는데, 그 희귀식물 전시회.
0: 희귀식물?
1: 식물 중에서 우리가 흔히 뭐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물들이 아니라 좀 보기 드문.
0: 그러네요.
1: 그 한 장 넘겨보시면 뒤에 포스터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 희귀식물 전시회라고 해서 열대 관엽식물 전시.
0: 오.
1: 그래서 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식물들인데.
0: 열대.
1: 네. 그래서 요, 이제 특별한 식물들을.
0: 네.
1: 5월 19일부터 지금 이제 이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 그렇습니다. 네,
1: 19일부터 6월 7일까지 문화의 집 3.3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이제 식물 동아리 뿌리채포레라는 식물 동아리가 있는데 이 식물 동아리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요거 진행을 합니다.
0: 희귀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엔 잘 만날 수 없는 식물인 거잖아요.
1: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림, 사진, 포스터 봤는데, 저는 원래 뭐 식물에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초록색이구나. 요 정도 느낌?
0: 아, 이런.
1: 아, 파리지옥, 뭐 이런 건 알아요. 아, 파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딱 입 다물어가지고 파리 잡아먹는
0: 거. 이거 보니까 제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이러고 한번 또 아는 척 한번 해봐.
1: 아프리카 갔다 오셨죠.
0: 기억이 안 나요.
1: 아, 열대 관엽 식물이니까 진짜 아프리카 쪽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0: 그렇죠. 이제 그냥 갔다 왔다고. 저도 그냥 초록색이구나.
1: 아, 그렇군요.
0: 네, 신경 써서 보면은 정말 재밌는 또 신비한 세계인 것 같아요.
1: 이 전시에서는 이 다양한 어떤 그 식물들, 다른 형태의 색감,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희귀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뿌리채포레라는 동아리 있죠. 이 식물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가꾸고, 직접 수집한 식물들을 또 선보입니다.
0: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식물들은 좀 한정돼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자주 접하는 식물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특별한 식물들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매력적일 것 같아. 네. 그리고 뭐 저도 아직 뭐 이제 함지에 비해서는 한참 나이가 어리지만
0: 그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1: 한참
0: 하나.
1: 어리지만
0: 왜 그래?
1: 조금씩 동물보다 식물이 좋더라고 저는. 네, 동물은 물론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다 좋습니다만. 식물이 주는 어떤 편안함 같은 거 있잖아요. 초록색이 주는 편안함. 그런 게 좀 있어서.
0: 저도 식물 좋아해요. 뭐, 애호박.
1: 아,
0: 뭐
1: 이런 오늘 애호박 깻잎, 계속 나오네요. 네.
0: 뭐 상추, 이런 거 좋아해요.
1: 저도 상추 좋아합니다. 깻잎.
0: 그런 거 좋아해요. 고추.
1: 저 미나리. 엊그저께 미나리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그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네. 먹거리라 그러면 안 되겠지? 볼거리잖아.
1: 맞습니다. 여기 전시되는 그 식물들은 먹는 식물이 아니라 이제 보는 식물. 네. 남양주시
0: 문화의 집 큰일 날 것 같아.
1: 네, 3.3 갤러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0: 관심 있으신 분들 아이들한테는 교육용으로 참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어른들도
0: 잘 볼 수 없었죠.
1: 그 식물들에 관심 많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분들도 와 이런 식물이 있었네. 뭐 또 이제 이색적인 식물도 많으니까.
0: 그러고 보니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난 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0: 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분무기로 난에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1: 씩씩
0: 닦아주시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께서는 정말 귀한
1: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0: 그러겠네요.
1: 네.
0: 와, 그 열대 식물이니까 이건 또 스스로 집에서 우리나라 환경에서 좀 키우려면은 온도가 좀 높아야 되겠네요.
1: 그래서 아마

0: 거기 갤러리도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열대 관엽 식물이니까.
1: 에어컨 없는 거 아니야? 들어갔는데 엄청 덥고.
0: 모르겠습니다.
1: 들어갈 때 아이스팩 하나씩 주는 거
0: 네.
1: 아닐까요? 아이고 좋았습니다.
0: 네.
1: 자, 남양주 다녀서
0: 네.
1: 어디로
0: 다음은
1: 갈까요?
0: 이제 서초, 여기 가까운 서초
1: 가까운 데
0: 문화재단입니다.
1: 가셨네요.
0: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고속버스 타기 전에 책한 권, 이런 내용인데,
1: 네네네네.
0: 여행하는 서재라는 타이틀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21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만 딱 합니다.
1: 22일.
0: 네, 이 반포에 있는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여행하는 서재를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동형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이렇게 고정돼 있지만, 이제
1: 네네.
0: 이동한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일상에서 좀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캠핑 차량을 개조를 해서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1: 그 캠핑 차량 안에 책을 비치해놓고
0: 네네.
1: 거기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건가 보다.
0: 맞습니다. 네.
1: 예전에 그냥 이렇게 이동 도서관 하면 거기서 우리가 책을 빌려오는 정도만 했거든요.
0: 네.
1: 이제는 직접 차에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읽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장소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게좀 의미가 있는데, 뭐 여행들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
1: 그렇죠.
0: 터미널 가서.
1: 네.
0: 근데 이 광장에서 책을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빌려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뭐 신규 회원 가입 다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일, 어디, 이번 또 연휴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해서.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1: 네.
0: 하니까. 책 빌려가서 여행 갈때 한두 권, 뭐, 책도 좀 보고.
1: 반납은 쉬울까? 모르겠네.
0: 반납은 여기 서초구립도서관에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서초구립도서관.
0: 서초구립도서관에서 일종의 이제 출장 그 도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네.
1: 아무튼 반납을 하기
0: 네.
1: 위해서는 거기 가셔야 되는 거네.
0: 그렇죠. 빌렸으니까 이제 직접 가서 반납을 하셔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1: 고터에
0: 네.
1: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네.
1: 어떡하지? 참.
0: 이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이용자가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책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저런 거 어떨까?
0: 네.
1: 그 반송 우표가 달린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야.
0: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책과 함께 반송 우표가 되어 있는 거를
0: 네.
1: 이왕 쓰는 김에 좀 쓰시지.
0: 도서관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 그까지 가기가 조금 여의치 않은 분들도
1: 네네.
0: 많으시니까 그 도서관에 가까운 전철역에 그
1: 네.
0: 반납할 수 있는 곳들 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1: 그
0: 뭐
1: 정도까지만 해도
0: 네,
1: 좀
0: 그래서 이제
1: 좋으니까.
0: 전철로 이동들 많이 하시니까 그 전철에 보면 이렇게 반납함 같은 게 있거든요.
1: 네.
0: 거기 반납을 하시면 뭐 이제 도서관까지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반납할 수 있는 거죠.
1: 서초문화재단에 아는 분 계세요?
0: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0: 아는 분
1: 직접
0: 있으세요?
1: 없죠.
0: 네.
1: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지?
0: 뭐 여기 홈페이지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1: 꼭
0: 네.
1: 책 읽어야 될까요?
0: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죠.
1: 책 많이 있는데, 집에.
0: 아, 그책 많이
1: 네,
0: 있던데.
1: 책 많이 있죠. 요즘 보니까
0: 네.
1: 유시민 작가님도 그러고
0: 네네네네.
1: 책은 읽는 게
0: 아,
1: 아니라면서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책은 사는 거라
0: 사는
1: 그러더라고요.
0: 게 출판
1: 아이고,
0: 문화에 또 이바지할 수도 있고.
1: 항상 마음이 찝찝했는데 제그 얘기 듣고
0: 네.
1: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 그치, 많은 책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0: 네.
1: 저는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읽어봐야죠.
0: 네.
1: 자, 어디로 갈까요, 혹시?
0: 다음은 이제 수원입니다.
1: 네.
0: 수원의 연극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1: 수원 참
0: 네,
1: 바빠요.
0: 수원 문화재단, 5월 31일부터 약한달 정도,
1: 예.
0: 다음 달 28일까지 2026 수원 연극 주간, 연극 주간을 개최하는데,
1: 네.
0: 이제 4주 동안 펼쳐집니다. 4주 동안
1: 길죠?
0: 그 공연장 세 곳에서 연극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연극, 뭐 정극이라고 하죠. 이
1: 네.
0: 정극을 비롯해서 현대 서커스, 마임, 그리고 입체 낭독극,
1: 아, 이거 궁금하다.
0: 뭐 다양한 작품, 5편 작품이 이제 됩니다.
1: 야.
0: 일단 먼저 요 모든 작품은 사전 예약을 하시면 전액 무료입니다. 일단.
1: 예약할
0: 네네.
1: 쓸 시에.
0: 요즘에는 이제 그 무료이긴 하지만 좌석 요런 예약을 미리 하시고 가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바로 보실 수도 있는데 요 작품들은 이제 사전 예약이 하시면 전액 무료입니다.
1: 야,
0: 그래서 그 공연마다 이제 관람 연령 제한도 좀 있다고 합니다.
1: 네, 뭐
0: 연령 제한도 있어서 예. 시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0: 다르기 때문에 방문 네. 전에 좀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제 무대가 5월 31일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1: 아.
0: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1: 아니. 네. 정조 테마 공연, 아,
0: 테마 공연장.
1: 깜짝 놀랐네. 장. 그 당시에 정조께서 멜론을 엄청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0: 네,
1: 된다고.
0: 공연장에서 하더니. 열리는. 네.
1: 아, 내가 네.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0: 몰라 하는데.
1: 좋아하는데. 네. 아.
0: 저도 멜론 좋아해요. 네.
1: 멜론. 네. 저 맛있겠다.
0: 맛있죠. 그리고 내용이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두 분, 그러니까 여성 2인극인데, 아, 네. 이 제목도 그렇고, 느낌상, 아, 내가. 아,
1: 뭔지 알 것 같아.
0: 왠지 알 것 같죠.
1: 왠지 네. 알 것 같아. 아,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야, 고부. 네. 야, 이제 멜론을 혼자 드신 거야. 그랬더니 한 분이, 야,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딱 이러시는 네. 거. 갈등이라고 했죠.
0: 뭐 반대일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네, 뭐 그 시어머니.
1: 내가 언제 시어머니라고 그랬나? 이제 무서운 양반이네.
0: 이제 말씀이 이제 약간 어른이 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1: 속으로 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0: 아, 그렇군요.
1: 아니 왜 그래요?
0: 양쪽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서로 배틀을 할지도 모르죠.
1: 예예. 네. 가서 봐야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6월 5일에는 현대 서커스입니다. 고래 낙하. 고래의 낙하입니다. 요 내용은 인간의 쓰레기가 그 이 심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이니즈 폴 기에 아마 그 봉을 이렇게 자꾸 하는
1: 그렇겠네요.
0: 그 기에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니즈 폴 기에와 관객 참여형 연주로 엮어낸 신체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월 14일 역시 정조 테마 공연장.
1: 아, 정조님께서.
0: 네. 여기서 여성 마임급이다. 마임.
1: 네.
0: 이렇게 몸으로만 하는 그 마임 네네. 아시죠? 삶이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을 마임하다. 화양연화 아. 이런 내용인데 그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녀의 성장을 다룬 내용 그리고 부자의 삶을 그린 내용 이렇게 그 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아. 그 가족 육아 아이 키우는 그 육아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위트 있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1: 그 시간에 몇 개의 극이 하나
0: 옴니버스로
1: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20일과 21일, 20, 21일 이렇게 이틀 동안은 네. 소극장 울림터에서 연극 죽음의 집. 제목이 죽음의 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극입니다. 정극.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딱 그 연극의 느낌인데 요 내용이 이제 죽은 자의 시선으로 삶의 본질과 선택의 의미를 묻는 초현실적 철학 정극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요 연극은 그 연령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좀 보기 힘들지
1: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0: 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1: 그렇겠습니다.
0: 듭니다.
1: 그렇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무대는 뭐가 있어요?
0: 6월 27일과 28일 빛누리 아트홀에서 입체 낭독극.
1: 아, 이거 궁금했는데.
0: 네, 가족은 동사가 된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 단절과 고립 속에 살아가는 동시대 청년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심리적 변화를 그려내는 입체 낭독극입니다.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용들이 보면.
1: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원 문화재단 관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0: 네네.
1: 수원 연극 주간은 지역 공연단체와 함께 연극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 네.
1: 많이 와달라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같습니다.
0: 자, 다음은, 서천입니다. 서천. 충남권, 여기 충청권에 있는, 네. 우리는 한산 모시 짝이라고 있는데.
1: 아.
0: 서천군 한산면의 전통 모시 직조 기술입니다. 이 한산 모시 짝이가. 무려 1500년 역사입니다.
1: 진짜 놀라워요.
0: 네, 한산 모시.
1: 아, 이때 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모시 옷을 만들 수 있었는지.
0: 대단한 것 같아요.
1: 삼대 옷을, 네. 야.
0: 근데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느끼는 이 대단함이 아니라
1: 네.
0: 이미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1: 아,
0: 지난
1: 그렇군요.
0: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0: 그러니까 뭐, 네, 대단한 역사성과 우수성인데 이 한산 모시 문화재가 사실 1989년 저산 문화재를 시작을 해서 그때 1회였는데 지금 이제 36회째입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0: 뭐 친환경 전통 섬유 축제를 대표하는 이 축제이고 그래서 매년 6월이 되면 요 한산 모시관 일원의

0: 에서 여러 체험도 합니다. 한산 모시학교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미니 배틀, 그 배를 짜는 틀이죠. 배틀, 배틀, 예.
1: 배틀, 배 짜는 틀.
0: 그렇죠.
1: 네.
0: 그걸로 한산 모시 짜기를 체험해 보는 미니 배틀 짜기 체험 이것도 있고 그리고 모시 생산 과정을 놀이화한 전통 놀이 한마당, 저산 파릇 길쌈 놀이 이런 다양한 그 모시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즐겨 볼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리고 좀 인상적인 프로그램 하나가
1: 네.
0: 올해 행사에서는 모시 짜기 감각 소리, 우리 ASMR이라고 하잖아요.
1: ASMR이죠.
0: 그 모시 짜기 하는 그 소리를
1: 착각 착각 착착 이런
0: 네,
1: 소리
0: 그거를 이제
1: 나옵니다.
0: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외 요가를 하는 거예요. 요가도 약간 힐링이라든지 이렇게 좀뭐 뭔가 이렇게 이
1: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0: 마음의
1: 거죠.
0: 안정을 취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그공 같은 걸로 윙윙
1: 윙
0: 이런 소리도 있고 막
1: 그렇죠.
0: 자연의 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1: 이렇게 모시 짜는 소리가
0: 네.
1: 반복적일 거
0: 네, 왠지
1: 아니에요.
0: 그래서
1: 그러니까 이제
0: 그게
1: 착
0: 뭔가
1: 치키 쿡툭착 치키 쭉칙
0: 오,
1: 푹칙다
0: 약간
1: 이렇게 돼요.
0: 음악적인데요.
1: 요 맨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
0: 그래서 요 야외 요가 그리고 풍경 만들기 모시의 소리 이렇게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1: 뭐 짧은 지식으로
0: 네.
1: 이 모시로 배틀에서 뭘 목감을 만드는 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간대요. 손이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쉽지 않네요.
1: 예,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의 손이 그렇게 예쁜 손이 없다
0: 워낙
1: 하시더라고요.
0: 저기 일을 힘들게
1: 예, 그래서
0: 하시니까.
1: 우리 전통 옷 중에 이제
0: 네.
1: 그, 우리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은 그 의관을 좀
0: 수의.
1: 수입, 그건 뭐 좋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0: 네네.
1: 것들을 짤 때는 특별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0: 네.
1: 더 어떤 수공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짧은 지식으로
0: 그렇군요.
1: 들었습니다. 네.
0: 네.
1: 그렇습니다. 벌써 다온 거예요?
0: 네, 고, 아니,
1: 어,
0: 한
1: 하나 더
0: 장, 그
1: 있어요?
0: 뒤에 포스터 그림 있죠. 아니, 지금 그 뒤에
1: 아,
0: 있는 장. 네, 거기
1: 예.
0: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모시 야외 요가라든지, 뭐, 체험, 이런 것들,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서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한산 모시 짜기 관련돼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특히나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1: 왜저 얘기 안
0: 체험하는 것도.
1: 해줘요?
0: 예? 뭐요?
1: 한산 주막 체험 있는데
0: 한산 주막 체험.
1: 그거 얘기 안 해줘?
0: 한산 전통 주막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해주셔야지.
0: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 할수 있어. 먹는 얘기 왜안 하나.
1: 뭐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주막이라서 술 말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1: 전
0: 있어요.
1: 같은 거
0: 네네,
1: 있나요?
0: 그럼요. 예.
1: 만날 것 같아요.
0: 네.
1: 네, 좋습니다. 자, 다시 갔다가
0: 네.
1: 경기도로 오나요?
0: 네, 오늘 마지막 준비한 소식은
1: 네.
0: 경기문화재단
1: 예.
0: 소식입니다.
1: 네.
0: 반려견 요즘에 뭐 많이 반려견 반려묘 많이 있는데
1: 그렇죠.
0: 이 반려견과 함께 경기도의 옛길, 경기도 옛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반 담방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탐방은 뭐지?
0: 동반이라고 해서 네, 탐방 프로그램인데 이
1: 그렇죠.
0: 6월 20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동안 경기 옛길 삼남길
1: 네.
0: 제5길 중복 들길 일대에서 열리는데 그 서호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서호잔디광장에 네,
1: 서호잔디광장.
0: 서호잔디광장에 모여서 반려견과 함께 길을 이제 걷는 행사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경기 옛길을 이제 걷는 것도 있고
1: 네.
0: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그 역사 퀴즈 미션도 하고
1: 네.
0: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1: 반려견과 함께 힐링을 하는 거군요.
0: 네네.
1: 목적도 있고.
0: 그래서 방금 제가 환경 보호 활동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반려견과 경기 옛길을 탐방하면서
1: 네.
0: 길 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쭉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 네.
0: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옛길 그 중간중간에
1: 네.
0: 미션, 역사 관련 퀴즈 미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풀면서 이제 역사 가치도 배우고 단순히 이제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풀다 보면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정답을 맞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0: 왜냐면
1: 맞춰야 되는
0: 뭐
1: 게
0: 모든
1: 아니고?
0: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맞출 뭐
1: 네.
0: 다 만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1: 네.
0: 여튼 그 정답 수에 따라서
1: 네.
0: 추첨권이 제공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퀴즈가 만약 10문제다.

0: 10개를 다 맞추면 추천권 10개겠죠. 뭐 5개면 5개.
1: 이렇게 해서 눈이 어두운 두 사람.
0: 이 추천권을 가져가서 행사 말미에는 좋아하는 우리 경품 추첨.
1: 아, 네, 있습니다. 참을 수 없지. 띠링, 함, 퀴즈. 네. 아, 이거 그렇죠.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건가?
0: 아, 경품 좋습니다. 추첨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반려견 동반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도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일단 참가하시는 분은 보호자 1인 이상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1: 그렇겠습니다.
0: 행사 중에는 다른 참가자와 또 반려견 당연히 배려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목줄 착용도 네. 하셔야 되고 이제 기본 안전수칙 다 네. 준수합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반려견만 됩니다. 아. 보니까 뭐 다른 반려동물은.
1: 반려동물.
0: 네. 여의치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는 강아지 말고 다양한 반려동물 키우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1: 가끔 집에 가면은 네. 나를. 반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반려면 네, 반려인으로.
0: 네,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경기문화재단 네, 여기 경기옛길센터 네, 네. 여기도 있네요. 여기서 가서 한번 뒤에 포스터 보니까 강아지들 귀여운 강아지들 사진 많이 좋네요. 있습니다. 네.
1: 남편분 목줄 채워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견만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곤란합니다. 네. 자, 또. 아,
0: 네. 저 포스터 보니까 경기의 길 투게더인데 네. 투게더에서 개가 강아지 개네요.
1: 멍멍개로 썼네. 개. 네,
0: 투게더 함께 그거를 또 재밌게 또 그러게요. 글자를 바꿨네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이 반려인들 진짜 반려견 그 정말 많으시잖아요. 요즘 네.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좀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 시간 좀 휴지도 줍고 네. 뭐 경품권도 좀 타고
0: 경품권이 기대돼요.
1: 아, 내가 너무 보였나요?
0: 이 경품 내용이 뭔지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1: 그런 거 알려주세요. 네. 우리처럼 네. 뭐 네.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이런 네. 거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금요일마다 네. 저희가 그 광화문을 나가는 거죠? 여기 직원분들이.
0: 아, 금요일마다가 아니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아,
1: 매일 나가고
0: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공휴일이나 네. 소위 빨간 날에는 네. 나가지 않고
1: 네네네. 네.
0: 평일에.
1: 그럼 혹시 뭐 오가다가 지나가면서 네. 물 같은 거 한식 드려도 되나요?
0: 뭐 되지 않을까요? 네, 아, 물. 근데 아 현장에 가면 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1: 아, 네,
0: 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렇게 생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혹시나 광화문 사거리에 이렇게 오가시다가 보이면 아 이게 TBS 뭐 이야기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1: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1: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아주 유익한 소식 네. 기다리겠습니다. 떠나면서 네. 우리가 곡을 하나 네. 불러드려야죠.
0: 아까 저희 오늘 퀴즈 냈었잖아요. 나이 18세 이야기하면서 네. 그 퀴즈 정답 맞추시면서 신청곡도 하나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께 아까 저희가 이제 선물은 못 드렸지만 신청곡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송창식 형님 노래 신청하셨더라고요.
1: 4139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정답 18세부터 이야, 감사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듣고
0: 네.
1: 현우 피디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1: 자, 송창식입니다. 한 번쯤.

송창식 한 번쯤 한번 들었습니다. 일산마창의 주님께서 김현우 PD님 매주 좋은 소식 고마워요. 에휴, 참만해요. 본인 할 일인데 뭐. 그래도 고맙죠. 6934님께서 아이들 어릴 적에 한산 모시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시짜기 소리를 들으면서 요가해보고 싶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모시짜기 소리를 들으면서 요가. 좋을 것 같아요. 4723님께서는요, 정조 테마 공연장, 거기 그 수원 화성 앞에 있어요. 제 활동 영역, 근처 700-2번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그것도 정보 주셨어요. 6647님께서는요, 오산에 도서관이 꽤 많은데요, 상호 대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오산시 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 시 원하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고 반납할 수 있는 오산시 안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할 경우, 서비스로 집에서 먼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할 때 이용하기 좋아요 하셨어요. 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3983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춘호 형님. 춘호 형님과 현우 PD님이 사시는 파주에 소식이 없다니. 뭐한 거지, 우리가? 현우 PD님을 좀더 갈아넣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 듣고요. 윤상, 가려진 사이로, 그리고 김현철 음악 준비했습니다. 왜 그래?

신나네요.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있으면서 이거 한번 따라해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소한 수다와 좋은 노래가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두 시간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두 시간 빠르죠. 아, 내일은 김현우 PD가 준비한 스페셜한 선곡들로 두 시간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좋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 이거 조금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음악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긴 뭐 음악 프로니까 음악만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아, 좀 섭섭하려고 합니다. 자, 내일은 음악으로만 두 시간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두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고 옆에는 행복함을 전해드리는 김유지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0: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일교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엄소터널 입구 바로 앞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인천 요금소 화물차 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갓길에서도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협의를 이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젯밤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5.18 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국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과 조직 쇄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또 정용진 씨의 그간 행적과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용진 씨의 경영일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현지 시간 20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지적에는 자신이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와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의 선결 과제로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미국 측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태스크포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이 담긴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3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혜지였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TBS 교통정보
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으로 터널 안 중간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인천 6분소 화물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초록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그린은 성장하다라는 뜻의 고대 영어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딱 이맘때쯤이면 풀잎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그 곁에 뿌리 내린 나무들도 점점 더 짙은 초록을 만들어냅니다. 가녀리던 줄기는 어느새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들풀이 되고요. 조그맣던 어린 잎은 따가운 햇볕을 가려줄 만큼 커다란 잎으로 성장해 가죠. 무언가가 곧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온통 초록으로 물든 5월에만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마음속 작은 씨앗들도 세상의 초록과 함께 조금씩 단단하게 자라나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 특별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믿음의 내공 듀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정세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5월에 초록을 많이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은 초록 좋아하세요?
2: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산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그리고 막 잔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0: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초록 보러 따로 가시는 곳이 있을까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뒷산.
0: 뒷산.
2: 네, 자주 가서 보고요. 네. 특히 뭐 얼마 전에 졌지만 이제 벚꽃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0: 어떠세요?
1: 저도 좋아합니다. 저 꽃나무. 벚꽃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여수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겹벚꽃 아세요?
0: 꽃 알죠.
1: 너무 예쁘더라고요.
0: 벚꽃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1: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봐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꽃이 정말 예뻤습니다.
0: 그 꽃이 뭐 여수, 경주 이렇게 밑에 지방에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김에 또 좋은 구경 하셨네요.
1: 네.
0: 아, 저도 초록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러닝할 때 너무 좋아요.
2: 러닝하시는구나. 네.
0: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사실 아직 네. 열감이 안 가라앉아서
2: 너무 덥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또 우리 러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러닝 얘기 한 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들게 되는데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초록초록할 때 많이들 다니시길 또 바랄게요. TBS 라디오는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자금 조달 내역을 봤더니 꼼수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규제 지역에 집을 사거나 고가 주택을 장만할 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인에게 빌리거나 본인이 가진 자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 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27명, 탈루 세액은 1,7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회사 돈으로 집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11개, 시외버스 12개 등 총 23개 노선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전북 군산, 청주공항과 동대구, 인천공항과 전남 해남, 충남 서산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 등 8개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기존에 동서울터미널에만 있던 강원 평창행버스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탈 수 있게 되고 대전 유성부터 경주를 거쳐 포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새로 생깁니다. 고속버스는 서산 전주, 청주 당진, 청주 보령, 평택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노선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했고 앞으로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을 따져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1년 안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경로를 바꿀 경우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차법 시행령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일과 제헌절에는 증시도 쉬어갑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과 최근 공휴일로 지정된 7월 17일 제헌절에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야간거래를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석유, 금 등의 일반 상품시장이 모두 두 날짜에 개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장 전날인 6월 2일과 7월 16일 각 18시에 열리는 야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트도 6월 3일과 7월 17일에 각각 휴장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이고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점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입니다. 대부분 주위에 이제 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때 내가 가진 보험을 좀 체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기다 보니 요즘은 어디를 가도 건강 이야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런데 며칠 전 친한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 오, 친구 웬일이야 이 시간에.
2: 야, 너 아직도 담배 안 끊었더라. 담배 꼭 끊어. 그거 뭐 좋다고 계속 피우냐?
1: 아, 뭐 또 잔소리라고 전화한 거야?
2: 아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만났던 그 후배 있잖아. 얼마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더니 병원 갔다가 바로 협심증 진단받았대.
1: 아, 진짜? 협심증? 그 친구 아직 40대 아니야?
2: 그러니까.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치료는 잘 됐다는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남일 같지가 않더라. 야, 너도 뇌심장 쪽 보험 제대로 들어둔 건지 한번 꼭 확인해봐. 알았지?
0: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아내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거든요. 게다가 부모님 쪽으로 심혈관 가족력까지 있어서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험 증권을 꺼내보니 분명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단어는 적혀있는데

0: 때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매달 내는 보험료만 80만 원 정도인데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 만큼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들 냉철한 분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친구분의 직장 동료분이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심혈관 가족력도 있고 혈압약까지 드시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그 주위에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 중증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뭐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심혈관 쪽 가족력이 있고 청취자님 또한 이제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 중이니 보통 그 약을 안 드시는 건강한 분에 비해서 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써야 되겠죠.
2: 네. 그런데 보통은 보험을 가입한 후에 크게 아프기 전까지는 보험 증권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청취자님도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었지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 회사 동료분이 갑자기 아픈 걸 볼 때 내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날씨가 요즘에 많이 더워지고 있죠.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을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의외로 혈관 질환의 발병 비율이 겨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거 처음 알았어요. 혈관 질환은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더운 날에도 조심해야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제 혈관이 수축하여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피 속에 수분이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수분을 자주 채워줘야 되는데 많은 수분이 채워지지 못했을 경우에 그 액이 끈적해져 혈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을 꼭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뜨거운 여름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2: 그렇죠. 저도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일부러 더 자주 먹는 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라든지 이거 핏덩어리가 핏떡이라고 하잖아요. 네. 혈관을 막는데요. 뇌혈관 쪽이면 뇌졸중. 또 청취자님의 친구 직장 동료분처럼 심장 쪽에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뇌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꼭 알아둬야 한다 하는 것들이요.
1: 네, 꼭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이제 본인의 자각 증상을 느끼니까 그 전에 네.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제가 그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심장 질환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네.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 현기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 쪽이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마비가 오던가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던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그리고 똑바로 나는 걷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든가 그죠?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두통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심혈관 질환은 이제 아시겠지만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치료를 위한 최적의 시간은 심장은 2시간 이내 뇌는 3시간 이내예요.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거나 혈전용의 약물 치료를 해서 혈관을 막힌 혈관 녹이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미리 대비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면 좋을까요?
2: 특히나 청취자님은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요. 고지혈증, 말 그대로 혈액의 지방질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태라는 거죠. 즉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장 대비가 중요합니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유병률이 무려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2명 중에 1명이 중성지방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집밥을 드시고 운동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더욱 좋겠죠.

0: 진짜 집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아무래도 막 패스트푸드 먹고 하다 보면
1: 맞아요.
0: 이제는 몸이
1: 맞아요.
0: 반응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젊

0: 부의 보장 내용은 어땠습니까?
1: 네, 두 분 보장 내용을 보면요. 청취자님은 종합보험 2건, 실손보험 3건에서 합산 보험료가 40만 원이고요. 아내분은 건강보험 1건, 실손보험 1건, 월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보험료는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50대 부부 합산 보험료는 실손 포함해서 40만 원대가 적정하거든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험료도 높은 것이 또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장 내용이었습니다.
0: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을까요?
2: 가입된 보험 내용을 보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만 높은 보장의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청취자님이 보기에는 뇌출혈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 나 보장받을 수 있구나, 다행이다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혈관 보장의 범위가 가장 좁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이런 질병들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자주 하시잖아요. 매년 네.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되기 전에 즉 초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장되는 보험 상품들로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취자님 부부가 말 그대로 혈관 아주 심각한 말기 때 보장되는 상품인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
0: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혈관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보장이라도 회사별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장을 준비할 때는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해보셔야 하는데 많게는 보험료 차이가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보통 그 보험사의 보험 상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자동차 보험도 아시겠지만 손해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S 뭐 화재 보험사에 가입을 했지만 내년에는 K 화재 보험사가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그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도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0: 그렇군요. 보험료를 뭐 1, 2년 내는 게 아니라 보통 2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더 저렴한 회사를 찾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혼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죠. 근데 원래 암이나 혈관 진단 자금은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진단 자금은 치료 유무를 떠나서 진단 확정만 받으면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라서 꼭 필요한 담보지만 최초 1회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비를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수술, 혈전용해 이런 치료를 별도로 따로 가입해야 하는 진단자금과 마찬가지로 1회만 보장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걸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2대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뇌와 심장을 말하는데요. 치료의 종류는 뭐 수술, 혈전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시마다 연간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이 생겼습니다.
1: 맞습니다. 2대 주요 치료비 역시 회사별로 보장 범위와 보장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한 2대가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뇌는 보장 범위가 비슷한데 심장질환은 아까 보장 범위 말씀드린 것처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보장하는 회사도 있지만 심장 자체 질환까지 보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보장 범위가 넓게 보장되는 걸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혈관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이름이 비슷하다고 대충 가입할 게 아니라 보장 범위가 얼마나 다른지 꼼꼼하게 비교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보장을 최초 진단으로부터 약 연간 1회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잘 살펴보면 주요 치료 종류마다 각 1회 보장되고 최대 10년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90세, 100세까지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0: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기존에 뇌 심혈관 질환을 알았던 분들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하는 게 뭐 불가하거나 뭐 보장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2: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험사에서 가입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5년 이내 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네. 5년 전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 질환이 있으셔서 치료가 끝난 상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최근에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아닌 검진이나 검사만 받는 경우에는 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치료력이 아예 없으신 건강한 상태에

0: 계신 분보다는 보험료가 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어머니 뭐 아버지 뭐 주변에 친척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보험을 못 들어라고 그냥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갑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0: 맞아요.
1: 예.
0: 오, 하나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후에 치료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한 보장을 보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심리혈관 보장을 더 탄탄히 준비하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1: 뭐죠?
0: 산정특례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네. 암 환자분들은 국가 지원 덕분에 병원비가 거의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뇌나 심장 질환도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암은 5년 동안 혜택을 받지만 뇌 심장 질환은 보통 수술 전후 30일 정도로 짧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게다가 뇌나 심장은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뇌 심장 주요 치료비 담보를 준비해 두시면 매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뇌나 심장 질환도 산정특례가 적용되기는 합니다만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보험을 들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럼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2: 네, 청취자님은 종합보험 2건, 실손보험 3건 합산 원래 이제 보험료가 40만 원대 내고 계셨는데 네. 실손보험은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셔서 당연히 유지를 권해드렸고 다만 종합건강보험 2건의 보장은 뇌출혈이라든가 심근경색밖에 보장이 되지 않아서 종합보험 한 건으로 그 안에는 암진단 5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자금 보장 범위를 기존의 뇌출혈에서 뇌혈관으로 옮겼고요. 네. 심장도 심근경색에서 허혈성으로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변경을 해드렸고 그리고 새로 나온 암 신약 같은 경우 뭐 표적암이라든가 중이별 치료 이런 부분도 가성비 좋게 넣어드렸고 그리고 가장 가성비 좋은 2대 혈관 주요 치료비를 추가해서 실손 보험료 포함 30만 원대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가 낮아지고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보장은 빵빵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빵빵하게 넓게 좋은데요. 그러면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0: 아내분 또한 건강보험 한 건, 실손보험 한 건, 합산 월 보험료 30만 원 납부 중이셨는데요. 네.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셔서 남편분처럼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종합건강보험 한 건은 남편분처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밖에는 보장이 안 돼서 종합건강보험 한 건으로 암진단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자금 2천만 원, 표적항암 중입자 치료, 암 신약 특약과 앞서 언급한 가성비 좋은 2대 혈관 주요 치료비를 추가해서 실손을 포함해서 20만 원대로 개선을 해드렸어요.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를 10만 원 낮추고 보장의 범위는 초기 단계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넓혀드렸습니다. 그럼 두 부부 총 납입 보험료는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매월 20만 원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은 더 잘 가입하실 수 있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개선해드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그 보험 보장을 이름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지 실제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이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질환 소식을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나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두 분은 온갖 질환 질병 주변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상황 이런 거 계속 보시잖아요.
2: 네.
1: 그러면 좀 걱정되거나 나와 내 가족 이런 거 없으세요?
2: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좀 이제 내일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주위에 그런 적은 없었는데 지금 거의 1년에 세네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분이 있고 뭐 혈관 진단이고 또 상담을 하면서도 알게 되고 네. 정말 많아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시던가 주위에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1: 그래서 노출 빈도가 엄청 많으시고.
2: 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2: 뭐 일단 보험에 대한 부분, 네. 뭐 간병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저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일단은 뭐 그 보장에 대한 부분 좀 튼튼하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팀장님 어떠세요?
0: 네, 저도 건강 보장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도

0: 러닝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며칠 전에 네. 화성효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80대인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애기들까지 3대 마라톤 달리기 출전을 신청했어요.
1: 어머.
0: 너무 즐겁게 달렸습니다.
1: 근데 아까 제가 러닝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냥
0: 저도 좋아해요.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확 원래 저는 러닝 얘기 진짜요? 말하면서 난리 났는데 되게 네. 차분하게 받아주셔서 러닝 한 번도 안 해보신 줄 알았어요.
0: 저 진짜 좋아해서 이번에 네. 3대 마라톤 신청을 하면서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이거 달리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그 즐거운 경험이었다. 새로운 이런 마라톤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잖아요.
1: 네.
0: 이런 즐거운 경험을 엄마 아빠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 효녀셔요.
0: 좀 재밌었어요. 저희 그 3살, 네. 만 3살, 4살인 우리 애기들, 쌍둥이 애기들도 같이 뛰었어요.
1: 와, 대단하다.
0: 사실 근데 다 뛰지는 못하고요.
1: 뛰다.
0: 저희가 그거 뭐죠? 유모차 말고 하트, 수레. 뭐죠? 그거 아이들 실는 거. 그거
1: 뭘까? 구루마? 뭐더라? 네. 저도 그런 건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잘 이름을 모르네요.
0: 맞아요.
1: 아세요, 팀장님?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그럼 캠핑 갈 때 담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있어요. 네. 큰 거 막.
2: 네, 이렇게 뭐
1: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아는 사람이
3: 구루마라고 하죠.
1: 그거를
4: 구루마예요, 구루마.
2: 옛날 말로.
0: 그거 뛰다가 네. 애기들이 네. 힘들어하면 거기 태우고 네. 밀고 달렸죠.
1: 대단하세요.
0: 신났어요.
1: 아, 우리 스태프들도 아무도 모르네요. 그 명칭을. 안타깝습니다. 오늘 끝나고 검색 네. 한번 해보시죠.
0: 네.
1: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보험도 빵빵하게 준비하시고 또 운동도 그때그때 잘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외건.
0: 외건. 맞습니다.
1: 외건.
0: 맞아요.
1: 외건. 예.
0: 외건이죠.
1: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외건. 바깥에서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려요. 마마무의 오아예.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피플식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이에요. 2161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져서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게 됐습니다. 지인 소개도 받고 설계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이 13개가 됐는데요. 문제는 갱신형 보험도 있고 특히 보험료가 한 달에 90만 원이라서 솔직히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근데 또 줄이진 못하겠어요.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죠?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현명한 보험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1: 사실 그 이런 상황은 굉장히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혹시 모를 상황이 격정돼서 하나 둘씩 가입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또 가입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보험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0: 정신 차리고 보니까.
1: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냈지? 뭐 건수도 많고 보험료도 갑자기 보험료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도 생기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보험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편해질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 점점 커지면 오히려 생활이 부담질 수밖에 없고요. 딱 이분도 딱 그런 상황이죠.
0: 그러네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0: 뭐죠?
2: 보험이 지금 현재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갱신형 보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0: 아, 갱신형 보험. 이게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등장한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100세 만기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100세까지 계속 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오!
1: 오!
0: 이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1: 깜짝 놀랐네, 답변 빠르셔서. 질문과 동시에. 네. 갱신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부담이 없고 뭐 TV에 광고 보시면은 뭐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네. 50대 남자 보험료가 뭐 2만 원대고 60대 여자 보험료가 뭐 4만 원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보험료는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그 계약 건수라든가 네. 가입할 그 보험 내용이 정말 많다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0: 그러면 이 갱신형 보험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2: 지금 현재 납부하는 금액으로만 봐도 한 달 보험료가 90만 원이기 때문에 이미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납입 중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보험 갱신 시 앞으로 들어가는 총 보험료가 수억 단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총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 자산과 노후 생활 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 네. 우선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해지를 한다가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하나씩 차분하게 보면서 유지해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 그리고 현재 병력사항도 중요하겠죠.
0: 네.
1: 내가 아픈 상태라든가 과거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유지해서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큰 보험들은 그대로 두는 게 맞지만 보험상품은 예전에 가입했지만 보장 내용이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맞지 않는 상품인지를 제대로 선별해서 정리가 필요하겠죠.
0: 그럼 보험에서 진짜 중요한 좀 정말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들은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해두고 암, 뇌, 심장 같은 것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구조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나이가 젊은 분들일수록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릴 때 보험료가 낮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시기에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된다 라고 해도 이후에 자녀가 납입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래서 그 내 보험증권에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전기납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 갱신이지만 또 괜찮은 또 갱신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갱신이 이제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네. 나이가 좀 어리면은 갱신을 보다는 비갱신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갱신을 설정해서 가입하는 게 좋은데 네. 나이가 60세, 70세 분이다. 근데 갱신이 3년, 5년이 아니라 20년 갱신, 뭐 10년 갱신 이런 상품이다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아. 좀 길게 또 예. 갱신을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정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보험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괜찮은 갱신이라고 하셔가지고 괜찮은 갱신이 뭐지 했는데 네. 이제 갱신의 기간이 긴 것들.
1: 네. 갱신형이지만 괜찮은 또 나한테 맞는 갱신형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런 건 괜찮은 갱신이라고 보는 거죠. 네. 갱신형이지만.
0: 그리고 무식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 아, 네.
0: 전기납이 뭐죠?
2: 전기가 납입을 한다는 뜻이죠.
1: 60세 납, 60세 만기.
0: 아.
1: 그러면 60세 계속 내는 거예요.
0: 계속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1: 네, 갱신이 똑같은데 전기납이라면 전기간납. 보장을 받는 기간납. 100세 네. 만기면 100세, 80세면 네. 80세. 전기납.
0: 저는, 전기간납. 예, 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5%. 10%의 이제 사람들도 챙깁니다. 분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 5%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1: 네, 네. 전기납 뭐 어려울 수 있죠. 전기간납. 예.
0: 전기간납부.
1: 네.
0: 아, 오늘 하나 또 배워갑니다. 네. 예, 너무 좋네요. 부끄러우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무식한 질문 너무 좋다고요? 밖에서 무식한 질문 너무 좋대요. 고마워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장기아바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듣고 갈게요.
3: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대충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0: 별일 없이 산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부담이 적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무조건 해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을 제대로 구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들으시면서 아무리 들어도 내 보험이랑 잘 매칭이 안 된다, 나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 궁금한 점이 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살펴볼게요. 5442번님, 제가 작년에 넘어져서 수술을 받고 올해 철심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 비용이 몇 백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수술인데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철심 제거 수술이나 고정물 제거 수술은 실손에서 의외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데요. 네. 금속핀 제거는 첫 번째 수술 이후에 후속 관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실손을 언제 가입했냐, 실손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0: 또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나 봐요?
2: 네, 예전 실손 상품,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에는 동일상의 면책기간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데요. 같은 사고로 인한 추가 치료나 재수술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실손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조항, 약관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참 속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술이면 무조건 보장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5442번님도 그런 경우일까요?
1: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절 수술은 뼈를 고정하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에서 인정하고 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철심 제거 수술은 같은 상해에 이어지는 후속적 조치로 분류됩니다. 약관에도 초진일 또는 최초 수술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동일한 상해에 대한 재치료 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 기간이 90일 또는 180일 혹은 1년 이 기간일 수도 있어요.
0: 철심 제거 수술이 이런 후속 치료라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손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2: 맞습니다. 게다가 철심 제거는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수술 중 하나인데 입원 기간이 길고 비급여가 포함되면 몇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손에는 면책 기간 내 후속 수술로 처리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여기에 철심 제거가 꼭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이물감 완화, 감염 예방 등으로 제거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상태 관리 목적으로 보기도

0: 왜요?
1: 아이고,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의학적 필요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2: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실손이 언제 판매된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
1: 네.
2: 동일상의 면책기간 조항은 구실손에서 강하게 적용되니까요. 두 번째는 약관에서 철신제거가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에 신체 내 고정물 제거는 치료 목적 의료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보상 거절이 확정적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약관 문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실손이 어떤 상품인지부터 잘 확인을 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핵심은 내 실손은 동일상의 면책기간 조항에 포함된 상품인가 아닌가를 아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또한 철심제거 수술을 앞둔 분이라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역시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정말 큰 몫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생각되신다면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하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81번님께서요. 70대 친정어머니께서 최근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 치매 진단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치매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은 치매 전단 이런 네, 경우 네. 치매 이게 그 특약이 있어요. 네. 인지에 대한 부분에 그 보상이 되는 특약이 있는데 근데 그게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인지 저하로 해서 진단 자금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1: 네.
0: 대신에 예전에는 경증부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상품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가입한 상품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1: 네.
0: 경증까지 가야지. 받았기 네. 때문에 그거는 보장 내용이라든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1: 네,
0: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1: 아, 또 결국에는 보험 상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도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집어주신다면요.
0: 네, 앞서 그 저희가 첫 번째 그 사연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보험 주권을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주위 아프던가 네네. 다쳤을 때 그러기 전에 지금 건강한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아프거나 그랬을 때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고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지금 건강 상태가 괜찮으실 때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2: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혹여라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보장을 받아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관리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관리와 함께 건강보장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정세윤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식스의 반드시 웃는다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이제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우니까 사고 없도록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나들목 부근에서 잠시 밀리는 것도 안성나들목 2차로에서 있었던 사고의 여파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강상 1터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가 다리 중간부터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밀리지만 한남대교 강북 방향의 정체는 다 풀린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 주구무가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수신호 중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한 친구는 클래스메이트, 속 깊은 얘기하는 사이는 소울메이트, 같이 달려주는 사람은 러닝메이트 이러죠? 그러면요, 헬프메이트,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돕는 친구다. 바로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 친구라고 하던데, 5월 가정의 달, 제일 마지막 기념일이 바로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돕는 친구,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또 남편을 본다면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21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대한가수협회 회장이죠. 곽상철이 부릅니다.

맞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뭐든 일이라는 게. 예. 아무리 먼 길 떠날 때도 운동화 끝매면은 이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저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예. 7명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시청 앞에 중국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맨날 여기 상암동 서울 같은 서울이지만 서부 서쪽 끝에 상암동에만 있다가 몇 달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매일 뭐 시차갑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그겁니다만 같은 서울 하늘이지만서도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도착한 시간이 한 밤 10시 좀 넘었는데 밤 10시 반쯤 됐는데 뉴스 전문 채널에서 현장을 연결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사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자막으로 딱 뜨고 현장 화면 노조 대표, 회사 대표, 네, 또 김용훈 노동부 장관도 있었고 일단은 뭐 타결이 됐다니까 참 좋았습니다. 예. 12시를 넘기면은 21일이 돼서 예, 노조에서 이제 파업이 들어갈 시간인데 딱 90분 전에 예. 90분 전에 아주 극적인 타결을 했는데 어젯밤 10시 반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전부 이제 중계가 됐고요. 그래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내일부터죠.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붙일 예정이에요. 통과가 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노조 집행부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결이 된다고 해서 노사 합의된 게 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합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뭐 많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업성과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 DS 이렇게 부르죠. 반도체 DS라고 그러는데 DS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로 6억가량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6억이라는 게 세전입니다. 예. 연봉 1억 기준으로 6억가량을 최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급률의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6억이나 뭐 1억 6천이나 이거를 그냥 현찰로 주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별 경영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세후 잔액, 세후 전액, 요걸 자사주로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뭐 TSMC나 엔비디아도 그렇게 주식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뭐 현찰로 주니 많이 그랬는데 요거는 뭐 사측에서 따낸 것 같더라고요. 지급, 자사주 지급으로. 그래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제 주식을 받게 되면 이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받는 즉시 이 매각해서 현금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가 남잖아요. 요거는 각각 해가지고 1년에서 2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도체 DS 부문의 특별 경영 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이어서 내년 27년, 28년까지도 흑자가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10년이랍니다. 앞으로 2, 3년은 뭐 그런 대로 가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떤 향후 10년간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다만 2026년부터 28년 요 3년 동안 해마다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을 달성한다. 이런 전제 조건. 그다음에 또 2029부터 35년까지는 매년 DS 부문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할 때 예, 조건이 해당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자, 어젯밤에 이렇게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제 타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 호재에 급반등을 했어요. 7,700선을 코스피 지수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7787이래요. 7787. 자, 며칠 전인가 지난주에 8000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던 게 다시 쭉또 올라가고 있네요.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하루만 7%를 상승해가지고 지금이 여바블로가 써놨는데 29만 7,500원이라네요. 29만 7,500원. 29만 전자에 이제 회복이 됐고 목표가가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57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도 세계 최대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삼전과 하이닉스, HBM 사다가 이 하는 엔비디아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아주 최대 이익을 누렸더라고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의 눈에 띈게 주주 배당을 확실하게 더 강화했다. 이게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가 타결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임직원들에 대한 것만 있지 예, 주주들에 대한 또 하청업체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얘기 드렸고요. 예,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스벅이죠. 스벅, 스타벅스. 이른바 땡크보이 논란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환불 요구가 잇따른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5.18 단체에서는 정영진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 등에서는 스타벅스 앞에서 정영진은 경영에서 물러나라 예, 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정영진 고발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여기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우리나라 시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오전에 기사가 들어왔는데 석방을 했다고 그래요.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자원봉사로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 지 땅이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비판 어제 있었는데 네타냐후 저 영장 발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루 만에 이렇게 우리 국민이 석방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저는 뉴스 영상을 보고 놀란 게그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 나포한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저 국민도 있었겠죠. 몇 분이. 근데 무슨 뭐 옛날에 그 엘살바도르나 남미에서 마약 갱단들 교도소에 집어넣고 막 무릎 꿇리게 했던 뭐 그런 장면과 오버랩 될 정도의 그런 기괴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무릎 꿇리고 말이죠. 범죄인 취급하고, 화면만 봐도 열받았는데, 이렇게 하여튼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문자창 준비하시고요. 자, 나눔 선물 퀴즈부터 해서 쭉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이제 시작할 건데, 오랜만에 이 가수분의 노래를 한 곡을, 파블로 PD가 아침에 갑자기 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백두산의 유현상 씨랍니다. 예. 현상이 형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자, 들려드릴 노래, 이게 상당히

상당히 노랫말이 아주 철학적인 노래라고 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유현상 씨가 부릅니다. 어느 날, 방황과 인생. 연세도 좀 되셨는데, 아직도 어디서 방황하고 계신가 봐. 방황할 라인 지난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노랫말도 지금 찾아서 올려놨는데, 눈물을 글썽이네, 한숨을 짓네, 뜻없는 방황을 생각하네, 오늘도 수많은 길목에서 자취도 없이

그래서 띄었을 거야. 나 이제 뜻없는 그 작은 미소는 짓지 않으리. 네. 그래도 상당히 회의, 예. 인생의 허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예. 낙관주의자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아, 좋네요. 아, 이 노래가 85년 곡이면은 1985년이면은 40년? 와, 유현상 작사 작곡이랍니다. 아, 그 현상이 형님 언제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오랜만에 청취자들 좀 웃겨주시라고 좀 부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눔 선물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 돈가스 PD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어제 왜 제가 난센스 퀴즈는 아니었고 풍금 씨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가수 B에 대한 유머 있잖아요. 유머 책에 보면. 그래서 제가 가수 B가 엘리베이터에서 복잡한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혼자만 빠져나왔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B만 탈출이다 그랬더니 재밌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연계를 해가지고 돈가스 PD가 비슷한 난센스 퀴즈를 올려놨네요. 오늘의 난센스 퀴즈 가수 B와 관련된 퀴즈인데요. 이거랍니다. 오늘 퀴즈 B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래요? B 매니저가 하는 일 보기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비만 관리, 2번 피부 관리. 와, 오늘은 그래도 딱딱 음절까지 예, 딱딱 맞춰가지고 아, 돈가스 퀴즈를 올려놨네요. 자, 오늘의 난센스 퀴즈입니다. 가수 B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네요? 1번 비만 관리, 2번 피부 관리. 예.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26가지의 나눔 선물을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적으세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의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둠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둠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곤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자, 26개 쭉 읽어드렸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적을 게 뭐냐? 이 나눔 선물이 채택이 된다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이 세 가지 적어서 샵 0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가수 B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난센스 퀴즈입니다. 1번 비만 관리, 2번 피부 관리입니다. 모르시면 1번입니다. 자,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합격자 쫙 발표해 드릴게요. 2321님께서
현상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내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네요. 오, 유현상 씨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네, 지칭을 하셨는데, 오, 그러면 2, 3, 2, 1 청취자님은 최하 80은, 네? 한 8은 되신 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순아, 누구를 탓해?

네, 누굴 탓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유현상 씨 노래, 그 방황 뭐 이런 노래, 제가 듣기로는 그 아주 멋진 노래인데, 예. 그 미국의 음유시인 있잖아요, 밥 딜런이 부른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아까 한 청취자께서 현상이가 이런 노래를 했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 현상이가 정도로 지칭할 정도면 이 청취자분은 아마 여드는 되셨겠네. 그랬더니 이 청취자분이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일구님, 제가요, 오늘 힘들어서 유현상에 쓰다가 님자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80살 아니고요. 74이에요. 미안해요. 타자칠 힘도 없네요. 아, 이렇게 하시네. 근데 저기, 청취자님, 형님 말이죠. 74살 형님. 그, 유현상 씨가 5살.

0: 54년생이에요, 54년생. 그러니까, 위원장 형도 73이니까, 74살 형님이 한살 위니까, 그냥 말 놓으셔도 돼요. 현상화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노래 잘 들었고, 자, 이제 나눔 선물 합격자 발표해 드려야죠. 자,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비만 관리입니다. 비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렇지 뭐. 딴 가수가 관리 안 하잖아요. 비만 관리하는 거죠. 네. 넌센스 퀴즈였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2470번님, 네, 축하합니다. 아내가 가락동 시장에서 알바를 하는데도요, 회를 한번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70살 생일에 퇴근하고 격려 겸 대접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락시장 도다리회 새 꽃이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새 꽃이 모둠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바다나라, 거기 가면은 다녀오신 분들 사진 보면은 바다나라라고 크게, 이 가게 이름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젊으신 분인데 되게 친절하다고 하시니까요. 아무 때나 가셔가지고 아내분하고 70살 생인 자축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을 연결을 했다고? 됐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참, 이 아내 사랑이 전파를 타고 막 흐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아내분이 언제가 생일이세요?
1: 10월 4일이에요.
0: 언제요?
1: 7월 4일.
0: 7월? 아,
1: 예.
0: 오늘 내일인 줄 알았는데, 7월. 예. 아, 뭐, 그때 가셔도 되고.
1: 제가 또, 운행하면서 매일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0: 네.
1: 또 배달하다 보면은 또 놓칠 것 같고,
0: 네.
1: 마침 시간이 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0: 차 세워놓고 문자를 하셨구나.
1: 예.
0: 문자는 처음 보내신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0: 배달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배달하세요?
1: 택배입니다. 택배, 택배.
0: 택배, 예. 지금 동네 어디 계신데요?
1: 이 가락동에 있어요.
0: 아, 가락동에.
1: 예.
0: 아, 그러니까 남편분도 가락동에 계시고,
1: 예.
0: 일 때문에 이제 가락동에 있는 거고,
1: 예.
0: 아내분은 가락시장에 알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알바를 하고 계실까요?
1: 그 예식장입니다,
0: 예,
1: 예식장.
0: 가락시장 안에 예식장이 있어요?
1: 예, 한세개 있어요.
0: 아, 그 시장 안에 예식장이 3개가 있어요?
1: 예.
0: 그렇구나. 아, 저는 그 청가물 시장, 횟집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식장도 있군요.
1: 업무동에 있어요.
0: 네, 업무동에. 네.
1: 이번에 그, 저, 저, 저, 한 10년 전에 그, 저, 오시장이 그, 가락시장, 그,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0: 네.
1: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직도 멀었나 봐요.
0: 그러니까 뭐가 멀었어요? 아직 예식장을 못 만들었다는
1: 중원도시공사,
0: 거예요?
1: 가락시장 현대화공사.
0: 무슨 공사요?
1: 가락시장 현대화공사.
0: 아, 현대화 공사인데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
1: 50%도 안될것 같죠, 아마?
0: 근데 거기 공사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 이러군요,
1: 아,
0: 아내분은.
1: 이거, 저, 완공된 업무동에,
0: 야,
1: 그,
0: 업무동은 완공됐고
1: 예식장이
0: 그 안에
1: 있어요.
0: 예식장은 됐고 나머지는 이 현대화 과정이 아직 50%밖에 안 됐다. 알겠어요. 그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제가 잘 가보질 않아가지고. 예. 아내분을 70살 7월 4일. 7월 4일이면 또 마침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한데. 아내분 격려를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분,
1: 미안하기도
0: 네.
1: 하고,
0: 아내분이 저라고 생각하고, 아내분한테 격려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평소 생각했던 말씀 시작.
1: 그 요새 가끔 그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마음으로만 꽁꽁 앓고 있네. 미안하네. 좀더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하네.
0: 네. 울먹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제대로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같은 걸안 해주셨나 봐요.
1: 저 성격이 좀 무뚝뚝해요.
0: 아, 저기, 저, 청취자님이?
1: 예, 예. 저, 마음은 있는데.
0: 예.
1: 표현이 그리 잘 안 됐지다.
0: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이고. 근데, 그, 형님이, 뭐, 아내분이 70이니까, 형님은 70 넘으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1: 아까 노래했던 유현상 씨하고 동갑이.
0: 아, 참, 그분이지. 74대. 유현상 씨 노래 좋아하세요?
1: 예, 예. 네,
0: 알았어요. 아, 결혼은 아, 하신 지 얼마나, 몇 년 됐어요?
1: 지금, 큰애가 45이니까.
0: 예. 네, 몇 살에 하셨어요?
1: 제가 28에 했습니다.
0: 28. 그러면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되신 거네.
1: 예, 예.
0: 예, 그러네. 큰 자녀가 이제 44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배달 일을, 택배를 하고 한창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예, 그렇죠.
0: 그 택배는 어디 소개를 받고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아, 제가 그냥 그 하청 비슷하게 물량을 따가지고.
0: 네.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저 하청 받아서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구나.
1: 예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가락시장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사진도 몇 번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해서 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되게 친절하시대요. 사장님이 젊은 예. 분이시더라고. 가서 아주 저 맛있게 아내분한테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여보, 앞으로는 내가 대화 좀 잘할게,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1: 예. 네,
0: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언제쯤 가실래요?
1: 이제, 당첨이 우연히 됐으니까.
0: 네.
1: 자랑도 할 겸 얘기를 해서.
0: 그러세요. 두 분이 합의해
1: 가지고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0: 대화가 풍부해야 됩니다. 부족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형님, 힘내시고.
1: 예.
0: 오후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아내분과 함께 횟집에 가시겠다는 청취자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자는 6720번님. 정답 1번 비만 관리고요. 저는 모기 버섯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저도 한번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TBS 정상화를 바라고요. 어머니하고 목이버섯 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예, 데쳐서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데쳐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잡채에 넣어서 같이 해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예, 6720님, 예, 어머님하고 좋은 반찬에서 목이버섯 드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20님이 그러면서 신청곡을 보내셨네. 희승연의 슬픈 그림자 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눔 선물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퀴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수 B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뭘까요? 1번 비만 관리냐, 2번 피부 관리냐. 요 정답 적으셔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1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6720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희승연 슬픈 그림자.

0: 청취자 신청곡 슬픈 그림자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4565번님. 정답 1번 비만관리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요, 비봉 메기 매운탕이에요. 왜냐하면은 결혼한 지 40년이 조금 있으면 됩니다. 아이 낳고 몸조리 할 때만 빼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잘 때 보면 아내가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시면서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TBS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4565번님께 자, 매기 매운탕 하셨습니다. 화성시 비봉면의 은사골 본점 매기 매운탕 또는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입니다. 매기 매운탕을 드셔도 되거나 닭볶음탕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자, 이번에는 6517번님, 6517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이에요.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직원하고 나눠 먹을 수 있게 한과 좀 받고 싶네요. 6517번님께 신입사원과 함께 드시라고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력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저희가 인터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 돈가스 PD가 6517번님을 전화로 연결해놨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늘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저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저 그러니까 직장 공장이시죠? 그러니까
1: 일하다가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아, 오늘의 미션은 뭐예요?
1: 오늘이요?
0: 네.
1: 아, 오늘 일하고 있는 거?
0: 예, 그렇죠.
1: 오늘은 고치는 거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거 고치세요?
1: 바지 모양이 예.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패턴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0: 몇 벌을요?
1: 한 20벌 이상 되는 거예요.
0: 오, 그 이제 출고가 봉제 공장에서 다 출고가 됐는데 클레임이 발생해서 돌아왔구나.
1: 네네.
0: 오.
1: 원래는 샘플을 하고 있어요.
0: 샘플?
1: 네.
0: 그건 무슨 작업이에요?
1: 샘플은 우리가 이제 유니폼 회사라서.
0: 네.
1: 이제 입찰이 되면은 많이 이제 대량으로 다른 공장에서 하고 여기는 그 하나씩 만드는 샘플.
0: 아.
1: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오래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 또 들어와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유니폼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셨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샘플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 네네,
0: 샘플.
1: 네.
0: 그러면 입찰이 될 때 그거 주문했던 그 회사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면 그거 한 벌을 그대로 샘플로 한번 만들어본다?
1: 이제 샘플로 해서 입찰을 나가는 회사예요, 우리는.
0: 아.
1: 내보내요. 입찰이 되면은 이제 대량으로 뭐 은행 거나 뭐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그 샘플을 주문하는 그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내가 그 입찰에 샘플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1: 참여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입찰 그 샘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이제 한 네 업체나 다섯 업체, 어떤 때는 많을 때는 일곱 업체도 된대요.
0: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입찰이 됐어요. 낙찰이 딱 되면 보통 주문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 많을 때는 많아요. 우리 회사는 저 코레일 유니폼도 했던 회사고.
0: 네.
1: 일부 또 인정공항 것도 나가고 은행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 회사예요.
0: 아, 그렇구나. 저는 유니폼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그 갑자기 그 삼색 선 있는 그 무슨 파란 튜닝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더니
1: 아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게 아니구나.
1: 네.
0: 그 코레일 직원들 저 유니폼들 KTX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네네. 유니폼이 우리 사장님 내가 입찰해가지고 따가지고
1: 사장은 아니고 저는 기술자입니다.
0: 아, 기술자. 어쨌든 그 회사에서.
1: 네.
0: 예, 그러시군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예, 여기까지만 여쭤보는 걸 하고 예.
1: 네.
0: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나는 올해 일을 못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1: 저는 여기 회사에 한 9년 됐어요.
0: 9년. 네. 네. 그러면 뭐 정년 퇴직할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뭐
1: 어떤? 넘었지만 뭐 기술직이니까 네.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죠.
0: 네. 혹시 청취자님 마일리지 여쭤봐도 돼요?
1: 70 넘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있으시니까 70살 넘어도 체력만 뒷받침되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네.
1: 네네.
0: 저한테 누님이시네 누님. 예. 누나. 누나.
1: 감사합니다.
0: 아, 누나 그러면 왜 그러시? 누나.
1: 왜 그래 일구야.
0: 월급은 잘 나와요?
1: 아유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0: 아이고 박수 한번 쳐야지. 예, 좋습니다. 아니 누나는 봉제 기술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젊어서부터 했어요.
0: 그러면 이 공장 전에도 뭐 예를 들면 동대문 그쪽에도 다니고 그러셨겠네.
1: 네, 그렇죠.
0: 그렇겠네요. 아이고 네. 좋습니다. 저 나중에 은퇴하시면 네. 공장에 네. 그 어디 동네 같은데 가면 수선집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하시면 딱이시겠네.
1: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좀 쉬어야죠.
0: 돈 많이 버셨나 보다. 누나, 돈 많이 버셨지?
1: 얼마서부터?
0: 저기요, 누님. 근데, 네네. 이, 누나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수님들만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아, 이분은 이 업계에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1: 그렇죠.
0: 아, 그렇죠. 자신 있게
1: 하세요. 우리는 뭐 봉제 공장 많은 데서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예. 하나 둘.
0: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거네.
1: 그렇죠.
0: 예술 네. 작품을.
1: 입니다. 네네.
0: 아, 그러시구나. 옛날에 제가요 그 재봉 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1: 네네.
0: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968년도에 이제 안성에서 서울을 딱 왔거든요.
1: 네.
0: 그때는 그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디 있냐면 지금 대우빌딩 자리에 있었어요. 양동이라는데.
1: 네.
0: 서울역 맞은편에.
1: 네네.
0: 근데 이제 버스가 딱 거기 왔는데 서울역 앞에 그 브라더 미싱 그 광고판이 번쩍번쩍거리는데 네온사인이.
1: 네.
0: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저보다 누나실 테니까. 68년에.
1: 그렇게 그거는 생각 잘 안 나네요. 네.
0: 하여튼 그때 브라더 미싱이 서울역 앞에 어떤 빌딩 옥상에서 반짝반짝거렸다. 대단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기 누나 그 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입사원하고 좀 맛있게 드시고 신입사원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예, 파주시안과 쌀가미래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네.
1: 네
0: 저기 누나 그 좋아하는 노래 저 틀어준다는데 PD가.
1: 저는... 누구지? 요즘에
0: 가수 이름 생각 안 나면 노래를
1: 손비나,
0: 한 소절
1: 손비나 노래요.
0: 예?
1: 손비나. 손비나 노래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0: 아, 손비나?
1: 네네.
0: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 가왕도 있었지, 손비나. 손비나 팬이시구나.
1: 예예. 예.
0: 아, 손비나를 처음에...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1: 그 처음에 이제 그 가왕 그 뽑을 때.
0: 아,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를 그때부터 듣고 계셨던 거예요?
1: 아유, 그때가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들어요.
0: 아이고, 고맙네요, 누나. 아, 야, 손비나 하면 아이러니인데, 노래가? 그죠?
1: 네.
0: 다른 거 듣고 싶으셨어요?
1: 아니요, 손비나 노래 다 좋아해요.
0: 아, 다 좋고. 콘서트도, 아이러니 그러면 뭐 대표곡이잖아요, 손비나 씨.
1: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뭐, 사랑의 당신도 있는데. 뭐 틀어드려?
1: 좋습니다.
0: 예?
1: 그것도 좋아요.
0: 아, 누나, 확실히 아셔. 뭐 틀어드려. 사랑의 당신? 그,
1: 네, 사랑의 당신.
0: 알겠어요.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1: 고맙습니다.
0: 우리 뭐, 이 재봉 업계의 그 고수님이신 우리 누나하고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건강하게 일 잘 하시고요. 들어가셨어?
1: 자. 안녕. 감사합니다.
0: 아, 누나, 얘기 좀 빨리빨리 하세요. 다음에 연결되면.
1: 네, 자, 네.
0: 네, 들어가시고요. 네, 선비나의 네.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해, 당신. 3부에 뵙겠습니다.

0: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도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도로가 미끄러워서 감속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현재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 처리 중이어서 호법분기점 일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광교터널 부근부터 북수원 쪽으로 정체, 또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부평에서 성천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도호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는 치워졌는데 이제는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 이후로 서강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산로 성산2교에서 성산대교 북단 진입하는데도 이미 정체입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해바라기 이지호 씨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봄이죠.

5월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요. 거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조용하게 숨을 고르고 있네요. 비 한바탕 지나간 오후. 이럴 때는 괜히 지나간 노래 한 곡이 생각나죠? 그리고요, 이런 날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비 냄새 속에서도 감성을 찾아낼 수 있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레전드. 황담! 이종황 선생입니다.

0: 햇살은 다시 오지만 젖은 마음은 좋은 음악으로 말라간다. 안녕하십니까. 빈 그쳤는데 인생의 장마는 아직 안 끝난 남자 개털 인생 디스크자키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0: 반갑습니다.
1: 개털 인생 정말 너무하신 것 같고 자, 좋은 음악으로 젖은 마음을 달랜다. 아 선생님도 많이 젖으셨어요?
0: 아유, 그, 이제는 그냥, 젖다 못해서 그냥 아주 축축하다, 축축해야죠, 예. 아무튼, 이런 날일수록 사실 저희가 좀 분위기가 센치기 전에, 리듬으로 좀 이런 분위기들을 좀 깨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1: 네. 저기, 선생님.
0: 예.
1: 저, 예지 아빠, 우리 찐 애청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한테. 종황 선생님. 만나는 목요일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통장은 비어 있지만 구한 말부터 이어온 지식과 역량으로 가득 찬 종황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젠 밤에 선생님 뵐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 Time to say goodbye 듣고 싶어요.
0: 아, 네. 아니 근데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헌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쪽으로 좀 간단한 헌금
1: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아이고 뭐 은혜를 받았다니까 뭐 지가 받았지 뭐 내가 받았어.
1: 자 예지 아빠님 감사드리고 자 선생님 오늘 첫 곡 어떤 곡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0: 자 오늘은 그 백인이라는 곡인데 백인을 들어볼 건데
1: 백인?
0: 백인 B-E-G-G-I-N 이 곡은 사실 그 1967년에 더 포 시즌즈가 발표한 곡으로 모네스킨이 그 2017년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2021년 그 틱톡 등 아주 쇼폼에서 재유행을 하며 글로벌 역주행을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1: 그랬군요. 모네스킨이란 가수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느 나라 가수예요?
0: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1: 아, 들어보면 국적이 나옵니까?
0: 이제 시작이니까 좀 잘 좀 가자, 그냥 좋게. 어? 시작이잖아, 시작.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모네스킨의 백인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네스킨이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 파블로 PD가 유튜브를 틀어놨는데요. 선생님.
1: 예.
0: 여기 보이시죠? 화면이. 네. 이탈리아 밴드네요, 이탈리아.
1: 예? 저도 이탈리아 밴드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요즘에 아주 역주행하면서 아주 무슨 SNS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선생님, 그 옛날 37년생이시니까, 예?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어린 시절도 막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옛날에는 그 틱톡이나 이런 게 SNS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1: 저희는 그 이제 그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봉화대에 올라가서 횃불 올려가지고 밥 먹었니 하면은 봉화 횃불을 두 번 흔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0: 즉석에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전혀 기죽지 않으시네요, 선생님.
1: 이제 대충은 최일구 씨의 이제 성격을 아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면은 그냥 안 보이구나 하고 잊고 살곤 합니다.
0: 그 6.25 때는 또 가족하고도 좀 헤어지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소통을 하셨어요?
1: 그만해 임마 좀 이제 그만해. 책 척 받아주니까.
0: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곡 가도록 하시죠. 어떤 곡입니까?
1: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곡은 1980년대의 신스팝의 아주 대표곡입니다.
0: 신스팝은 또 뭐예요?
1: 그럼
0: 신스팝?
1: 그럼 뭐 일단 저 파블로 PD가 자기가 신스팝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서 그냥 읽는 겁니다.
0: 그래.
1: 아무튼 그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 라는 곡을

0: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그 서로 다른 입장에서 헤어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독특한 구성의 노래입니다. 아까 그 저희가 들려드린 그 백인, 그거는 이제 뭔가 좀 가지 말아라. 막 애원하고 그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은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워왔다. 또 한 사람은
1: 내가 너 키웠다.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난 내 인생을 살겠다. 뭐 서로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약간 현실적인 그 연애 이야기인데.
1: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아무튼 좀 다른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그럼 멜로디는 또 엄청 신납니다.
1: 신스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0: 그러니까 그 신디사이저 있었습니까?
1: 예.
0: 뿅뿅뿅. 뭐 이런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 두더지 망치 때릴 때 나오는 그런 소리?
0: 아, 뭐 그런 소리랑 그렇습니다.
1: 그럼 두더지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 음악에?
0: 너도 한번 머리 내밀어봐, 내가 한번 칠 테니까. 자, 그런 신디사이저를 주로 사용하는 좋습니다. 음악을 말합니다.
1: 신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0: 휴먼 리그입니다.

0: 잠깐만 이게 Don't you want me? 너 아직도 나 원하냐? 예, 이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예. 선생님께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사회님께서 와 37년생 이종황쌤 구순이 코앞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건강을 기원하셨습니다. 네.
1: 아유, 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선생님 때는 저 어렸을 때 호연지기 키우려고 말도 타고 막 예? 활쏘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봉화대도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
1: 개별적으로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 말은 싫어합니까? 네. 그러면 뭘 타고 다니셨어요?
1: 일단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뭐 소나 뭐 돼지나 좀 타고 다니면 나중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됐고요, 선생님. 김달봉 청취자가 선생님 외람되지만 선생님께 예. 예. 송금 이체하면은 현금 영수증 끊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안이 좀 원리 원칙적이고 철두철미해서 말이죠.
1: 아, 잠깐만요. 그, 아니 이 사람은 그 도대체 뭐 얼마를 붙이려고 영수증을 끊어달랍니까 이분? 아니 그리고 뭐 한 뭐 2-3만 원 붙이고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면 아무튼 김달봉님 일단 붙여보시고 엑스 보고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1096 청취자가 연천에 저희 청취자신데 하루 종일 10km씩 걷는 분인데 아이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고라버니 일찍 퇴근해서 2시간 걷고 왔어요. 텃밭에 부추 뜯어갖고 부추전을 먹으며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얼굴만 나오네 텔레비전에 선생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1: 저는 그 좀 채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얼굴을 그래요. 숨기고 있습니다. 네.
0: 여 한국 DJ 클럽이라고 지금 칸막이 옆에 지금 이종환 이종환 선생님 머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누가 핸드폰 낀 머리가
1: 야, 카메라 안 추워 이? 아 깜짝이야 이.
0: 저쪽으로 더 가세요 안 보이려고 그러면 그러시면서 뜨끈한 부추전 이종환 선생님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감미로운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1: 아유.
0: 야, 감미로운 목소리래요, 선생님 보고. 부추전 보내고 싶대는데.
1: 아이고, 부추전, 그것도.
0: 아, 오늘 비 오는 날 딱인데요.
1: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1096님께서 부추전 만드셔가지고, 연천에서 여기까지도 멀리 오시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0: 길도 막히고.
1: 그러니까. 예. 축협고 하나 불러드릴게요. 축협고로.
0: 자, 선생님,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늘상 그렇듯이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네.
0: 자, 지금부터 방송 참여 샵 0951번으로 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비온뒤 오후에 어울리는 노래 지금 떠오르는 추억의 음악들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저희가 그 문자를 좀 이렇게 받는 동안에 도착한 사연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사 환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에 여자친구 부모님과 처음 상견례를 합니다.
0: 오,
1: 아이고. 네. 그 긴장이 돼가지고 좀 잠도 좀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곡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0: How Deep Is Your Love 아, 노래 좋죠.
1: 잠이 안 오셔서 좀 디비지 자시려고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0: 진짜 떨릴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그만 디비지 잡고

0: 지지 씨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1: 그렇습니다. 네.
0: 이 똑같은 노래를 또 등려군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2: 아, 등려군은 또 네. 어떤 걸 불렀어요?
0: 월량 대표 아적심, 위에량 따의 삐아워더신. 네. 형, 선생님 중국말 잘 하시잖아요. 네?
2: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0: 네. 아, 중국말 가끔 하시잖아요.
2: 네 밥 먹었니만 압니다.
0: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네 치팔로 막. 밥 먹었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0: 아, 등려군이 그 노래하잖아요. 네 원어 아이니 요뚜션.
2: 응? 너 저번 주에
0: 원어 아이니 요지펀.
2: 노래 다 못 들었어. 저번 주에 네. 그렇게 하다가.
0: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이 비지스 하우 디비 지얼라고 똑같은 노래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2: 아무튼 아는 척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0: 자,
2: 좋겠어요, 아는 게 많은 거죠.
0: 다음 사연 왜 삐지셨어요, 선생님? 예.
2: 아, 그렇게 아시는 게 많으시면.
0: 선생님 좀 화나니까 이제 젊은 사람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2: 다시
0: 37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다시 1937년생. 예.
0: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이종황으로 다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5813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초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2: 사실 그 치료는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0: 네.
2: 다시 힘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 좋은 노래를 좀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0: 선생님, 이번 선곡,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2: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예.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0: 아, 핸드폰이라고 그럽니까?
2: 저희 때는
0: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2: 아, 저는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0: 아,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말 타고 활쏘고 다닐 때니까
2: 영어 핸드 아는 게 어딥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 못한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비가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분께 들려드릴 곡은 아바의 I Have a Dream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I Have a Dream.
2: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저는 뭐 나는
0: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연설을 했었죠. I Have a Dream.
2: 야, 나 좀 하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그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일구 씨?
0: 맞습니다.
2: 예. 뭐 또 할 말 있으면
0: 아주 없습니다.
2: 직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0: 바의 명곡 I have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나한테는 꿈이 있다. 저는 이제 이 나중에 이제 70살쯤 되고 그러면 피아노를 좀 아주 멋지게 치고 싶다는 드림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37년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90대신데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1: 그 저의 꿈 뭐 크게 뭐 큰 꿈은 없습니다.
0: 작은 겁니까?
1: 하루하루 내일 되면 눈 떠 있는 게 아주 꿈입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그게 아주 멋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0: 아, 최고는 멋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싹 문자로 068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최일구님, MBC에 있다가 TBS에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네요. 처음 들으셨나봐요. 그러시면서 지금 올림픽대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자, 부조에, TV 부조에 자, 계신 PD분들, 예. 그 올림픽대로 영종대교 CCTV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왔네요. 자, 지금 저 0680님 올림픽대로 교통상황이요. 김포 영종대로 남단인데 김포 쪽 방향은 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오른쪽 네, 잠실 경기장 쪽 그쪽 방면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분당 쪽 가는 차선은 아직 많이 막혀 있네요. 그죠, 선생님?
1: 네, 차가 좀 많이 막혀 있습니다.
0: 보이세요?
1: 예, 예. 아, 근데 우리 TV 부주에 지금 사람분들이 계십니다.
0: 아, 그러면요.
1: 아, 그럼 좀 마음의 열기가 드시면.
0: TBS 직원들 예.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월급도 못 받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마음의 열기가 되시면은 저희 일산 집앞 상황 좀 자, 월세를 두 달 안 냈다.
0: 0680님, 됐고요, 선생님.
1: 장롱을 닦고
0: 나 앞으로도 지금. 계속 많이 좀 놀라주시고요. 자, 문자 신청곡으로 좀 많이들 보내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4636님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잖아요.
1: 아이고, 4636님. 예, 반갑습니다.
0: 예.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월요일 한 주의 출발선에서 시작한 우리도 달팽이와 비슷합니다. 주변은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느리고 제자리인 것 같고 한 주의 끝이 막막해 보였는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멈추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면서 패닉의 노래 달팽이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1: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거야.
0: 아, 이게 누가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혼자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를? 아,
1: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짜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1: 아니, 저번에 무슨 파블로 PD가 보니까 자기가 찾아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네. 선생님이 혼자 한 건데?
1: 아, 제가 분명히 혼자 한 것 같은데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특허를 한번 내시죠, 뭐. 네.
1: 저 인간이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될
0: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1: 메가더 장군은 자유공원에 서 있습니다. 예.
0: 그 다리 안 아프시대요?
1: 네?
0: 다리 안 아프시대 맨날 서 있습니다.
1: 많이 아프실 텐데 뭐 기력이 아직 남아있나 보죠, 뭐. 네.
0: 알겠습니다. 한 분 더 문자 소개, 신청곡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예지 아빠 청취자께서 문자 예, 보냈어요. 예. 신청곡으로. 종황 선생님 만나는 목요일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시면서 예. 안드레아 보첼리의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Time to Say Goodbye 아까 신청곡으로 저 신청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어때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1: 지금 짜증나는 거 참고 있습니다. 트로트야, 그게?
0: 아니, 나봐봐.
1: 아니, 나 그러니까 좀.

0: 문자 이었습니다. 김탈봉 청취자께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최고의 코너예요.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하트를 다섯 개나 그려서
1: 보내. 그 아까부터 자꾸 김탈봉 씨 이름이 기억 속에서 안 빠지고 있는데 탈봉님 좀 부탁을 드리는데 뭐 사랑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이종황이를 사랑한다 아니면 뭐 우리 최일구 군을 사랑한다 뭐 접니까 일구입니까 뭐 좀 얘기를 좀

0: 나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프로그램은 코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0: 아, 코너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괜히 말 걸었네.
1: 저희 선생님께서 37년생이시라 말 타고 할 수 없는 세대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484님께서 존경하는 황당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7484님 반갑습니다.
1: 오늘이 소만인데요, 절기상. 왜 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만도 있고 당만도 있는데 왜 소만해요? 이 소만은 뭔 뜻이에요?
0: 뭐 나름 그걸 좀 라임을 갖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노력은 가상하십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소만 24절기 중에 8번째 절기, 그러니까 입하와 망중 사이에 들어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야, 밥으로 좀 짧게 좀 써봐 이 새끼. 아니 읽으면서도 뭔 말이지. 그래, 아무튼 그 뭐 가득 찬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1: 작을 소자야 가득 찰 만자니까. 네. 이 우주에 그 기운이 가득 찬다 이런 뜻이죠. 네.
0: 그리고 또 개만 당만 이건 뭡니까? 그렇게 어리버리 라임 하실 거면 좀 쉬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만. 네.
1: 자, 이 소만은 환경 태양의 위치가요. 환경 80도쯤에 있을 때를 소만이라고 하거든요.
0: 빠블로 또 최고의 아는 척 하기 시작한다 또.
1: 자, 이번에는 4565번님. 자, 37년생이라. 근데 말도 잘하시고 안 빠지고 매주 목요일 나오시는 거 보면 건강은 좋으신가 봐요. 그런 체력이면 열심히 일해서 채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종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은 늘 즐거워요. 일구형하고 호흡도 잘 맞고요.
0: 자, 우리 4565님 좀 들으실 때 뭐 좀 재미도 있고 괜찮으셨으면 수협으로 좀, 요번은 수협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저 맨날 취협 수협 말고 여기 상암동 TBS 앞에 보면 새맑은 곳 있거든요.
0: 니 거랑 겹쳐서 그래, 계좌가. 자, 그리고 지금 문자를 무슨 영구파라님께서 팝송만 됩니까? 그리고 또 보내시면서 뭐 이종황 선생님은 얼굴이 안 보입니까? 계속 그렇게 영구파라님께서 문자를 주시는데 저분 채권자일 확률이 좀 큽니다.
1: 오늘 나갈 때 선생님 나갈 때 저 마스크 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저분 좀 차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1층 저 현관문 열고 나가실 때 모자 푹 쥐시고 조심해서 퇴근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순서를 선생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아주 몽걸음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는 뭐 말 타고 오신 거예요? 뭘 타고 오셨어요?
0: 아, 여기까지 그 한 7km 걸어왔습니다.
1: 아, 걸어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가실 때도 걸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선생님.
0: 네.
1: 예, 유망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망곡은 어떤 곡을 들고 오셨어요?
0: 예전에 우리 가수 젊음의 노트 유미리 씨의 신곡입니다.
1: 네.
0: 유미리 씨의 꿀맛 사랑을 준비를 해봤는데.
1: 아, 이 신곡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무슨 신곡이에요?
0: 이 성인가요들은 몇 년이 지나도 신곡입니다.
1: 아, 그냥 신곡. 네. 그러는 거예요?
0: 달콤하고 기분 좋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1: 꿀맛 꿀맛 같은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5년까지는 신곡이고.
1: 네.
0: 천년마이는 한 15년 걸렸거든. 어?
1: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지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청담대교에서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 정체입니다. 여기서만 25분 이상 걸리고요. 이후로 괜찮다가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다시 한번 정체인데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한남대교 부근부터 속도 줄입니다. 성산대교까지 긴 구간 서행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대목에서 하벌공램프 쪽으로 도심 방면 정체 구간이 길어진 가운데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역시 오금교에서 목동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강남권도로들도 정체 구간이 늘었는데요. 분당수서로 북정에서 수서 차량 기지까지 밀려있고 양재대로는 1호원 지하차도 이전부터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 정체, 영동대로 코엑스 사거리에서 삼성역 사이는 양방향 정체입니다.

보통 사람이 의도치 않게 말실수를 하면요, 아차차 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회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실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줄 늘어만 가곤 하죠. 사람은요, 당황하거나 불안해지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업무를 대신 맡는다거나 이 욱하는 마음에 그냥 결제 버튼을 눌러버리는 것처럼요. 오늘도 실수 한 번에, 아쉬운 선택 한 번에 들뜨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꽉 붙잡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물론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실수로 찾아오신 분들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2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정말 기분이 막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노래였어요. 조이의 안녕이라는 노래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끝나는 안녕 굿바이가 아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안녕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가시면 안 되니까. 아차 하고 이미 이제 해버린 여러 실수들, 오늘 말실수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실수, 오늘 뭐 혹시 한거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거를 보통 만회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실수니까? 내가 원래 원치 않았던 거니까? 근데 만회하려고 막 거짓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으면서 그게 더큰 화가 되고 그런 어마무시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식은땀 줄줄 흘리는, 어우!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치 저는 이제 실수라고 하면 화장하는 거랑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화장할 때도 괜히 뭐점 같은 거 잘못 찍거나 아니면 화장이 뭐가 살짝 삐끗하면서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거를 만회하려고 계속 덧바르고 덧바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머, 이런 강시가 서 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허기해져가지고 아니면 볼터치를 한 조명이 안 맞게 계속 치다 보니까 두양 볼만 빨갛게 된다든지 혹시 제가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 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길을 잘못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막 얘가 뭐 재탐색합니다. 하지? 거기에 대고서 우회전하라 그랬는데 왜안 했어? 아니면 아우 답답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인간아. 뭐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뭐 이런 잔소리 같은 거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실수를 했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요. 난 말실수했습니다.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실수를 낳지 않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너무 우리가 또 스스로한테 엄격해져가지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실수가 아닌 척, 거짓말이 아닌 척 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우리가 경로 이탈 한번 하고 나면 뭐 그거를 사과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도 그냥 인정해 보십시오. 아, 뭐 경로 이탈했다 하고 크게 외쳐 보는 거죠, 뭐. 가끔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그냥 잠시 제 경로가 꼬였습니다 하고 짧은 인정을 하는 게 100배 더 사람으로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실수했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오늘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더큰 이상한 상황 만드신 이야기 있으시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나눠주시면서 여러분의 실수를 한번 인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쿨하게 인정하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저희 이제 또 이런 걸 보고 아, 나는 정말 인간적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네. 오늘 실수한 거, 또 주변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쿨하게 같이 한번 웃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실수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요. 예전에 토마토랑 키위를 같이 갈아가지고 주는 주스집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 토마토와 키위 주스를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주문하실래요? 라고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토마토와 키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키위 주스를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말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벙찌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실수 하신 거 있으시다 아니면 뭐 행동적으로 아니면 뭐 표정으로 실수한 거 있으시다 하시면 오늘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웃어드릴게요. 네. 비웃어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한번 웃어보는 얘기가 될수 있도록 한번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샵 0951,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너튜브랑 TBS 앱으로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BS 시민의 방송하고 너튜브 창에

치시면 라이브 해가지고 오늘 게스트 누구 나오는지까지 쫙 적어서 네 지금 라이브 창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슬쩍 쿵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순간 25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 30만 명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TBS 보이는 라디오 말고도요. TV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웃고 떠들면서 IPTV 아래 채널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집에서 보는 그 통신사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244번, 214번, 245번 또 경기도 쪽에서 케이블 보시는 분들은 번호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200번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도 있던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TBS 볼 수 있는 TV 채널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면서 듣고 계신지 그냥 바로바로 보고 싶다 하시면 너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83번님께서 오늘 쪼피 립밤 좋은 거 쓰시나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기름졌나요? 마치 지금 치킨 한 마리 뜯어먹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클로즈업까지 해주시네.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거 그냥 방송 직전에 립밤 발랐습니다. 네, 반짝반짝한 거. 밖에서 우리 PD님께서 뒤에 시간 부족하니까 그만 좀 말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만 좀 말하라고 하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사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그래도 제 참지 못하는 사담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말하고 싶으면 입술이 아주 달짝달짝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싶어서 여기가 꿈틀꿈틀꿈틀 하는 거 보이시면 아, 쫌피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2부는요. 5월 21일. 자,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그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괜히 심통이 나 있는, 심술이 나 있는 아내분과 마주하면서 서로가 당황하는 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뭐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가시면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죠. 아내는 하나죠? 네, 여러분이 안 되죠. 자, 자기야, 오늘 부부의 날이야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된다. 5월 21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안 그래도 기념일이 정말 많은데 와 진짜 이런 날까지 있어요. 저처럼 부부가 아닌 친구들한테는 이게 기념일이 아니긴 한데 부부이고 가족이 있고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5월에 지갑이 남아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피디님은 오늘 들어가실 때 어떻게 장미꽃 아니라고? 사랑 못 받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비결, 사랑 못 받는 비결.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집에 가셔서 조금 더 서로의 애정을 듬뿍듬뿍 느껴보실 수 있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부부가 함께 가보면 좋을 서울 명소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부부의 날 특집 부부가 함께 갈 만한 서울 뷰 여행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은요. 부부를 붙여가지고 뷰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뷰 여행 같이 한번 떠나볼 건데 디지털 조선일보 서미영 기자님 그리고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권효정 기자님 이렇게 두 분 모셔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입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반짝이는 코스부터 또 자녀가 있는 유자녀 부부의 꽉 찬 코스까지 오늘 이 두 기자님들 영혼 진짜 제가 탈탈탈탈탈 털어버릴 거예요. 이분들 영혼 탈탈 털어서 전수 받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산이랑 팩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또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부부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서울 굿즈 선물을 아주 달달한 걸로 가져와 보자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자자잔 짜잔. 네, 서울 마이 소울 달고나. 네,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오늘의 서울 굿즈는 달고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소리.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어릴 때 하도 박스 까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그냥 빈 박스를 가져오신 적도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서울 마이 소울 달고나인데요. 여기 안에 열어보면 키트예요. 키트여가지고 자, 대기업표 설탕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별 모양, 달 모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짜잔. 국자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소다도 들어있고. 이판 기억하세요? 이 판에다 대고서 여러분이 직접 아이와 함께, 아니면 뭐 부부끼리도 서로 자기 이거 좀 생각나? 추억 돋아? 하면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는 거 보고서 뭔지 궁금해가지고, 너튜브 창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 창에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선물 뭔지 알수 있는데요. 오늘 되게 부정적이세요. 우리 피디님께서 달고나 부부끼리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왕왕왕왕. 이거 꼭안 해보니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 피디님이 우리 언니한테 굉장히 잡혀 살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 가끔 가다가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집에 가면 쓰레기 내가 어디다 버리면 될까? 분리수거 전문가고요. 청소는 언제부터 하면 될까? 청소 전문가고요. 네, 그만할게요. 저분도 다 사정이 있을 테니까. 물어보지 말고 바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아, 청소든 빨래든 설거지든 그냥 바로바로. 네. 그래요. 제 앞에서만 지금 큰 소리 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로가 씁쓸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달달한 선물 준비했고, 또 많이 드릴 거예요. 세분 뽑아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6817번님께서 캠핑 가서 달고나 하면 진짜 재밌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달고나 키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해서 샵 0951로 문자 남겨주시겠고요.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나게 멋지게님께서는요. 저요, 오늘 부부의 날이라서 꽃다발 사가지고 가려고요. 하고 남겨주셨는데,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진짜 갔다가 이제 저 보시고, 그리고 후기도 다음 주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어머 고마워 이렇게 했을지, 뭐 잘못했어? 라고 할지, 평소에 우리 신나게 멋지게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진부장님께서 쪼피 목에 끈이 좀 조이는 듯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 제 패션이에요. 이거 지금 요즘에 목걸이 대신 요런 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조금 조이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오늘. 아우, 더워 죽겠어요, 지금 안에. 조명이 또 게스트 분들이 여자분들이셔가지고 예쁘게 보이게 해주시려고 좀 조명도 짱짱하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앞에 오늘 최일구의 허리케인 할때 나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쏟아내셨나 봐요.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 열기 때문에 더워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더워서 지금 끈도 약간 더 꼬여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 같지 않길 바라면서. 이제 그만 꼬일 때가 됐어요. 이제 풀릴 때가 됐어요. 그쵸? 제가 풀리면서 이 좋은 기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1번님께서 돈가스 피디님인, 아, 돈가스, 누가 돈가스 피디죠? 제가 지금 TV에서 떠난 지한 1년 돼가지고, 아, 황정호 선배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사수였어요. 그, 이제, 황정호 선배, 피디님이.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18일부터 서울 다누림버스 미니밴 대여 서비스의 2026년도 예약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서울 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휠체어 이용객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약자 동행 사업인데요. 전문 기사,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다누림 차량 서비스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그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목적지가 서울 내에 당일치기 여행일 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요금, 강매, 불친절과 비위생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적을 받은 점포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정식 도입해 노점 관리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 제도는 바가지 판매와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해당 노점상의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방문객의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행위의 조치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누적 벌점이 1년간 120점을 초과하거나 위반 횟수가 4회 누적된 노점은 영구 퇴출당합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된 전통시장 개선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여간 긴 침체기를 걸었던 면세업계가 올해는 초반부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면세업계를 띄운 건 역시 외국인인데요.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면세점 외국인 구매객은 108만 9,2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습니다. 이는 면세업계가 지난 2년간 체질 개선을 한 덕분인데요. 과거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경쟁에 나섰다면 지난해부터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국적의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 전주부터 좋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해줄 우리 디지털 조선일보 서미영 기자님의 신청곡인데요. 이승환님 팬카페에 오늘 이 방송 진짜 꼭 들어야 된다.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우리 청취자분들 같이 들어주세요. 이승환, 화양연.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 인터뷰.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가방 싸는 법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오늘 부부의 날 특집, 서울 여행의 정석과 실전을 보여줄 특별한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설렘 가득한 신혼부부들의 서울 여행 로망도 알아보고요. 아이와 함께 살아남는 생존 여행의 팩트체크까지 28번째 소울풀 게스트 극과 극의 여행을 선사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서미영 기자, 그리고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권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권효정 기자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한 분은 아이가 있고 또 한 분은 아주 달달한 신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분 중에 누구일까요?
1: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0: 막 딱 봐도 누군지 알겠네. 이런 댓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 네. 그렇네요.
0: 하지만, 자, 이제 자진 한번 납세를 해볼까요? 네. 누가 신혼일까요?
3: 네, 접니다. 네.
0: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 결혼한 지 이제 네. 4년 됐습니다.
0: 네. 4년 됐고, 네. 아이는 아직 아이는 없고, 없습니다. 달달하게 네. 지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네. 자, 아이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1: 네, 네. 네. 저는 15년 됐고요. 네. 12살 아이 한 명 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각자의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화양연화를 틀어드렸어요. 이승환님의 굉장한 팬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팬클럽에도 조금 소개를 해 주셨나요? 저희 방송을?
1: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0: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이 5명이 늘었어요. 우리 서미영 기자님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서울풀 유나님께서는요, 서미영 기자님, 권유정 기자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승환님 노래 선곡도 너무 좋네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한상진님께서도 우리 서미영 기자님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윤세호님도 그렇고, 윤세호님이 권유정 기자님 예뻐요, 사랑스러워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각오 한번 말씀해주세요.
3: 아, 제가 오늘 라디오 데뷔를 하는 날인데, 네. 부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 네. 갑자기 부장이라고 하면서 직책까지 밝혀주셔가지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나이를 짐작하게끔 하는, 네. 이게 이제 후배의 디스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디스. 자, 눈만 마주치면, 애는 어떡하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사랑 이상의 그 무언가, 전후회로 넘어가는 현실 여행도 한번 알아보고요. 커플이나 부부끼리 다녀볼 서울 명소까지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쭉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궁금한 점,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하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통창 계속 열어둘 건데요. 실시간 소통 어디로 문자하면 될까요?
1: 네,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너튜브로도 함께 만나실 수 있죠.
3: 네, 너튜브 창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현장 그리고 저희 대화 나누는 모습, 이 모든 걸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래 자막에 보이시죠? 244번, 214번, 245번 채널 잡아주시면 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9883번님께서 아니,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서 왜 남편들에게만 바라나요? 아내들이 해주면 안 되나? 쪼이병도 먼저 해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없어요. 제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셔본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우선 아이가 있는 좀 가벼운 가방보다는 든든한 이 등짐을 들고 가면 더 좋을 부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서미영 기자님,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 어디를 부부가 함께 떠나보면 좋을까요?
1: 네, 먼저 중랑 서울 장미축제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 아,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1: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었고 네. 장미도 정말 많이 펴 있어가지고 아이 있는 가족 여행객이 진짜 많았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꽃 구경하기 너무 좋은 시기여가지고 네. 우리 중랑구에서도 장미가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2005년 중랑천 둔치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장미 터널을 형성했고 그걸 바탕으로 5.45k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 터널을 적극 활용해서 도심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까지 즐길 수 있게 해놓은 축제입니다.
0: 네.
1: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서울 장미축제는 지난 15일에 개막했고요.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0: 네.
1: 중랑천을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정말 긴 거리의 장미 터널이 네. 32만 주 장미와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요.
0: 네.
1: 중랑천 일대에는 천만 송이 장미가 개화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장미부터 성인 손바닥보다도 더 큰 장미까지 아주 다채로운 장미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0: 와. 보통 노래도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피어 이런데 이건 거의 천만 송이라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아 누가 꽃인지 모를 것 같아요.
1: 알겠던데요.
0: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 꽃들을 축제로 하다 보면 사실은 매번 같게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컨셉을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네. 올해 그 중랑 장미축제는 컨셉이 어떤 컨셉이에요?
1: 올해는 18회 개최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의 의미를 담아서 랑랑 18세를 주제로 열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지고 있었고요. 구민들이 꽃길을 발산할 수 있는 장미 가요제와 저녁에는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축제 기간 장미 정원에서는 낭독극과 버스킹, 다문화 공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3: 네. 거기 가면 뭘 먹는 게 좋을까요?
1: 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네. 장미를 먹을 수는 없고 축제에 네. 먹거리 빠뜨릴 수 없잖아요.
0: 네.
1: 중랑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에서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닭강정, 떡볶이부터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는 국수, 각종 전, 홍어무침 등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부스가 있어서 입맛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0: 네.
1: 특히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 길 한복판에는 중랑 장미 카페라는 테라스형 전망 카페도 있는데요. 음료 한 잔 사서 루프탑에 올라가면 중랑천과 장미 터널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는 장미 꽃차와 로즈라떼 같은 축제 분위기에 맞춘 음료도 판매하고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로즈라떼를 실제로 먹어봤더니
0: 어떤 맛이에요?
1: 장미 향이 살짝 나면서 달콤하니 네. 맛있었습니다.
0: 향도 있고 맛도 맛있고 이 먹거리로 유혹하는 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밖에서 우리 피디님께서 좀 찾아주셨는데 매주마다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곳을 알면 좋으니까 일단 중랑구에 있는 건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1: 네,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태릉 입구역인데요.
0: 네.
1: 6호선, 7호선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하차하셔가지고 8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네. 이정표가 잘 안내되어 있어서 찾기 정말 쉽습니다.
0: 네, 태릉 입구역 8번 출구.

0: 들고 나가면 장미 축제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 없이 좀 커플끼리 또는 부부끼리만 가보면 더 좋을 서울 관광 명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정 기자님, 어디로 떠나보면 될까요?
1: 네, 전 아이 없는 부부 두 사람만을 위한 코스로 골라봤는데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좋았다 한마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0: 네.
1: 일단 첫 번째 장소는 종로 안국동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안국역 바로 앞인데 정말 가깝고 1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 공립 공예 박물관인데 이 자리가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그 세종의 아들 영흥대군의 집이었고 조선 순종의 그 가래를 위해 지은 안국동 별궁이 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왕실과 이제 연결된 오랜 역사를 가진 자리고 이제 주변에 북촌이랑 인사동, 경북동이 인접해 있어서 코스로도 엮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0: 서울 공예박물관을 뽑아주셨는데요. 거기 가는 김에 주변에 막 북촌, 서촌, 경복궁 다 한번 같이 둘러보면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워낙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곳이고 또 한국 최초라는 그 수식어가 제가 딱 들으니까 와, 이거 입장료 꽤 많이 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1: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0: 네.
1: 그리고 예약도 필요 없어서 그냥 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셔도 되고,
0: 네.
1: 이제 예약을 안 해도 되니까 남편한테 굳이 남편한테 예약을 안 했다고 혼낼 필요도 없습니다.
0: 싸울 일이 없겠네요. 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갔을 때 이제 전시동 1층에서 진행 중인 세규 만개라는 전시를 봤는데요. 지난 12일 시작한 전시로 한국 현대도의 선구자인 권순영 작가의 기증특별전이었습니다.
0: 네.
1: 이거는 8월 2일까지 열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권순영 작가는 그 전통 청자 백자 형식을 넘어서 색이 있는 유약인 색유를 중심으로 도자의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1세대 작가인데요.
0: 네.
1: 전시장 안에서 제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0: 어떤 문구예요?
1: 도자는 무엇보다 불이 중요해. 시간과 온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원하는 색채를 내기 어려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뒤에는 재색이 나오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약에 대해서 사실 설명한 말인데 저는 이거를 보고 좀 멈추게 됐는데요. 딱 맞는 시간과 온도,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뒤에야 재색이 나온다는 말이 사실 도자 얘기뿐만은 아닌 것 같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부부의 날에 가서 보면 이 문구가 좀 다르게 읽히실 건데요. 전시를 다 보시고 나서는 1층 공예도서실도 꼭 들러보세요. 거기서 제가 한참 있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서 책을 펼쳐두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박물관 바로 앞에는 열린송현 녹지광장도 있는데요. 꽃이 피어 있어서 전시 전후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0: 일단은 그 안에서 도자기 전시를 하나 보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꽃 감상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그 도자기 만드는 공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근데 도자기는 만드는 동안 굉장히 머릿속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그냥 그 둥그런 그 곡선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힐링이 되던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0: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번 그런 힐링의 시간을 나눠보시면 서로 싸웠던 것도 잠깐은 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2: 그런가요?
0: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우리 강예신님께서 공예박물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서울 사면서 왜 몰랐지 하고 남겨주셨고요. 신윤주님께서도 저도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차차킴8755님께서는 장미축제도 좋고요. 서울 공예박물관 모두 아이와 함께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 창에 검색하시면 여러분의 소통 내용 계속해서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예박물관 안국역 1번 출구에서 130m 정도 걸어가면 있으니까 많이들 가보시고요. 자, 이제 전우의 부부 넘어가야죠. 두
2: 네.
0: 번째 코스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제두 번째 추천 코스는 초소 책방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2: 초소 책방 건물은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방호 목적으로 건축돼서 지난 50년간 인왕산 지역을 부분 통제해왔던 경찰 초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인왕산 전면 개방에

0: 따라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뜻을 모아 리모델링한 건물인데요. 기존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살려서 폐쇄적이었던 내부 공간을 개방하고 일부 훼손됐던 자연을 복원해서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과 전망 데크로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두개 높이의 1층 건물을 증축해서 서로 다른 2층의 층고를 유지하고 계단을 새로 만들어서 건물 내 어디에서든지 도심을 전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억을 지우지 않고 초소의 옛 철문, 콘크리트, 기름 탱크 등을 인테리어 요소로 남겨두어서 역사성을 보존한 게 특징이니까 가서 둘러보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간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인왕산의 사계절 풍경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와, 지금 초소 책방이라는 그게 진짜 초소 역할을 했던 곳이군요.
0: 네, 예전에. 네.
1: 아, 저는 1968년도 김신조 사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때는 정자일 때여가지고 너무 이게 와닿지 않는데 아무튼 초소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그것도 서울을 잘 지키던 네, 그런 곳이었다가 지금은 시민들한테 좀 개방된 멋진 뭐 카페, 책방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2층에 테라스랑 야외 전망이 진짜 좋아요.
0: 네,
1: 네.
0: 맞아요. 야외 좌석에서는 서울 시내, 특히 서촌과 남산타워 방향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카페 1층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큐레이션 되어 있거든요.
1: 네.
0: 매장에서 책을 읽거나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요. 유기농 밀가루로 구운 베이커류와 음료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 근데 거기,
1: 네.
2: 얘기하잖아요. 아, 네.
1: 네, 궁금하신 거
2: 아, 네.
1: 물어보세요. 네.
2: 근데 거기 혹시 찾아가는 게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0: 네, 여기는 차량으로 가면 주차가 조금 힘들고요.
1: 네.
0: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은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가서 9번 마을버스를 타신 후에 종점인 수성동 계곡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다음에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역에서부터 서촌 골목이랑 사직공원을 거쳐서 인왕산 자락길로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 경우에는 역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1: 와, 40분. 근데 뭐,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뭔들 못
0: 네.
1: 찾아가겠습니까? 뭐, 40분이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만보 걷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니까 산책한다, 운동한다 하는 생각으로 살짝 걸으셔도 되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좀 좁기는 하지만 주차 공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0: 네.
1: 차로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권 기자님이 조금 더 달달한 조금 더 영한, 좀더 젊은 부부의 장소. 자, 서울 어디로 한번 여행해 볼까요?
2: 아, 네. 두 번째는 성북동 수연산방인데요.
1: 네.
2: 일단 성북동이라는 동네 얘기를 먼저 해드려 보면 성북동은 이름 그대로 한양 도성, 성곽 북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맑은 계곡과 숲이 있어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별서, 그러니까 별장이 많았던 곳인데요. 요즘 이 동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왜요?
2: 블랙핑크 제니가 가장 좋아하는 서울 동네로 성북동을 꼽았는데요. 맛집도 많고 경치도 예쁘고 걷기 좋은 곳이라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성북동 수연산방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낡은 돌담 너머로 한옥이 보이는데요. 처음 가면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골목 안에 있습니다. 한국 단편소설의 선구자인 이태준 작가가 1933년에 지은 집으로 문인이 모이는 산속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 와, 안 그래도 우리 잼마초님께서 수연산방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문인들이 모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뭔가 찻집? 전통 찻집?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2: 네, 말 그대로 찻집이다 보니까
1: 네.
2: 아쉽게도 커피는 없습니다. 네.
1: 아.
2: 그리고 공간을 좀더 설명해 드리면, 대돌 위에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무 향이 정말 좋았는데요.
1: 네.
2: 볕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꽤 특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의 백미가 마당 앞에 누마루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2: 누마루에서 바라보는 정원이 그림 같습니다. 정지용, 이상 등 당대 문인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웠던 공간이기도 하니까 좀더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 내가 마치 그 시절, 그 시대를 굉장히 이제 심오하게 고민하던 그 작가가 된 기분일 것 같기는 해요.
2: 맞습니다. 비슷해요.
1: 네.
2: 그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정원이 약간 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통 건축에 차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을 빌려서 내 정원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한옥 창과 문이 빛과 바람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계절 변화를 담아내는 액자가 되기도 하는 건데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같은 창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사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는. 그리고 말해봤자 싸우고.
1: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부부의 되는 부부의 날. 안 그래도 네. 지금 차차킴님께서 두 곳 모두 남편 없이 혼자 가고 싶네요. 흐흐흐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일단 결혼을 네. 안 해본 입장에서 전 잘 모르니까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매스컴에 많이 타기도 했었는데 드라마 부부의 세계, 영화 한여, 예능 놀면 뭐하니 촬영지 등으로 알려진 곳이라서 들어가면 좀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네.
0: 특히 혹시 효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차가 있나요?
2: 마실 것은 달밤차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태준 작가 소설 제목 달밤에서 이름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1: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차
2: 네,
1: 이름 자체가.
2: 맞아요. 네. 가당이랑,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간 가당이랑 무가당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무가당으로 마셨는데 사실 그게 더 분위기랑 어울렸고요.
1: 네.
2: 그리고 만약에 남자분도 되게 더위를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날이 슬슬 더워지고 있으니까 단호박 빙수도 빠뜨리기 아쉽습니다. 수연삼방 20년 노하우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쌓여있는 메뉴고요. 만약에 빙수가 싫으시면 냉록차도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주차 공간도 있어서 차로 가셔도 되고요. 차 한 잔 하고 부각 스카이웨이로 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1: 네.
2: 부각 스카이웨이는 1968년 개통된 부각산 능선도로로 구불구불 산길로 차로 달리다가 중간에 팔각정에서 내려서 서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부각 스카이웨이가 1970년대에 실제로 네. 신혼부부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관광받던 곳이라고 합니다.
1: 그때 그 기분을 살려서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삼방 갔다가 부각 스카이웨이까지 이렇게 코스로 엮어주셨는데 우선 수연삼방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여기 찾아가는 방법을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 네. 수연삼방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사실상 부각 스카이웨이까지 가시려면 차로 이동하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1: 자, 아이와 함께 간다면 중랑 장미축제, 초소책방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부부끼리 혹은 커플끼리만 간다면 서울 공예박물관, 또 수연삼방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보내드리기 정말 아까워서 제가 한 개씩만 더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0: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오전에 장미축제 갔다가 낮에는 초소책방 가시고 지금 소개해드릴 반포 한강공원은 저녁 코스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달빛 무지개 분수쇼가 진짜 멋있게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한강다리에서 물줄기가 확 쏟아지면서 조명이 더해지는데 진짜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1: 네.
0: 특히 주말 저녁에는 여기서 버스킹도 열리고요. 강바람 맞으면서 음악 듣다 보면 아, 오늘 내가 정말 잘 마무리했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그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은 반포대교를 중심으로 상류에는 한남대교, 하류에는 동작대교 사이에 한강변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네.
0: 달빛 무지개 분수는 총 길이가 1140m로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야간에는 200여 개의 조명과 함께 물을 뿜을 때마다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1: 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코스대로 가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를 다 완성할 수 있는 코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반포공원 얘기해주셨잖아요. 반포 한강공원.
0: 네.
1: 그 부근에는 또 잠수교에서 축제도 많이 하지 않아요?
0: 네, 지금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입니다. 그게 열리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는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잠수교 북단부터 남단 달빛 광장까지 약 1.1km 구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시민들은 차 대신에 잠수교를 걸으면서 한강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운동, 퍼레이드, 공연, 영화 상영, 물놀이 등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데요. 푸드트럭 30대와 LED 포토존, 그리고 놀이 콘텐츠 등 상설 즐길 거리도 함께 운영되어 있어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가기에도 좋습니다.
1: 이번 주 일요일에는 더 특별한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이번 주 일요일인 24일에는 300여 명이 함께하는 통기타 합동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31일에는 잠수교가 야외 영화관으로 변신해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6월에는 초여름 더위를 겨냥한 물총놀이 등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는 주한 인도 대사관과 함께하는 요가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좀 신혼부부가 같이 마지막으로 어디 한 곳만 더 가야 된다고 하면 어딜 가면 좋을까요?
2: 제가 갔던 곳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앞서 소개한 세 곳이 조용히 앉아서 즐기는 코스였으면 마지막 지금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몸을 쓰는 장소입니다. 뚝섬 윈드서핑장인데요. 광진구 자양동 뚝섬 한강공원에 위치한 수상 레저 시설입니다. 여길 가시면 윈드서핑, 패들보드, 카약, 바나나보트까지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부부의 날 코스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해가 질 때 즐기는 선셋 카약입니다. 카약은 부부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박자를 맞춰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1: 네.
2: 한쪽이 제멋대로 젓거나 엇박자가 나면 배가 빙빙 돌아서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걸 맞춰보기까지 웃음이 나고 그러다가 박자가 맞기 시작하면은 배가 쭉 나아가는데요.
1: 네.
2: 그 순간이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같이 살면서 말로는 잘 안 맞춰지던 게 노 하나로 맞춰지는 경험인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카약을 타다 보면 좀 옷이나 이런 데 좀 젖을 것 같기는 해요. 어때요?
2: 아,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 네.
2: 좀 젖긴 합니다. 그래서 카약을 젓다 보면 물이 튀고 균형을 잡다가 더 튈 수 있는데 저도 꽤 옷이 젖긴 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맞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동할 때를 생각해서 여분 옷을 꼭 챙겨가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2: 네. 가시는 방법은 지하철 7호선 자양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걸으면 나옵니다.
1: 네. 와,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막 지나갔어요. 벌써 보내드릴 시간인데 6265번님께서는요. 부부 간에는 싸웠다, 우리 싸웠어 이런 말 대신에 부인 안 돼 또는 남편 안 돼 혼났다는 말을 해보세요. 말도 부드럽고 화해도 빨리 돼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 부인 안 돼, 남편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건지.
0: 아이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만.
0: 이제 그만.
1: 뭐 아무튼 좀 싸웠다 하신 분들은 오늘 네. 장미꽃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화해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 네.
1: 지금 딱 1분 남았습니다.
2: 네.
1: 나에게 여행이란 요 얘기를 한번 마무리 짓는 말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두 분 다 여행 전문 기자이시잖아요.
2: 네.
1: 나에게 여행이란 어떤가요?
0: 네. 그 키보드에 보면 F5 버튼 있잖아요.
1: 네.
0: 새로 고침 버튼인데요. 여행은 저한테 새로 고침 버튼입니다. 이유는요. 일상을 살다 보면
1: 네.
0: 마음의 브라우저가 느려지거나
1: 네.
0: 먹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행 다녀오면 삶이 다시 새로 고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다. 좀 새로 고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다녀와라 전해주셨고 우리 효정 기자님은 어때요? 나에게 여행이란?
2: 제게 여행이란 오로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2: 그 이유는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쫓고 싶은 것 그리고 사진을 봐서는 안 되고 직접 가보고 싶은 것 그렇게 해서 제겐 오로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와, 네. 일단 떠나라.
2: 네.
1: 좋습니다. 자, 여행은 이토록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가장 든든한 가이드는 아마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즐거운 서울 관광 우리 두 기자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조중한 그리고 저는 DJ 조은영이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듣고 보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 비가 그치면서 확실히 어제보다는 소통 상황이 낫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퇴근 정체 구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남산 1호터널 한남대교 방면 1호터널 요금소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일 고급차도 내려설 때까지 쭉 정체입니다. 반면 2호터널과 3호터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 경리단길 입구 부근에서만 잠시 주춤할 뿐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고요. 성산로 봉원 고급차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이미 정체 이후로 성산 입구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도 밀립니다. 반면 신촌터 아현 삼거리에서 홍대입구 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서행 이상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강남권 도로 중에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초 역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주로 내곡나들목 이전부터 개포지하차도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깁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혹시 요즘 예전보다 화가 자주 나십니까? 자주 화가 난다면 그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너는 너무 지쳐 있어, 좀 쉬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화는 불과 비슷합니다. 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따르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불을 키우는 가장 큰 연료가 바로 스트레스라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화가 난다면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지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매일 오후 5시 마음속 작은 불씨가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숨고르기를 함께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혹시 앞차가 끼어들었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아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센스. 네.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삶의 방향을 바꿔보는 조금은 뭔가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한번 시도해 본다든가. 그죠? 네. 이런 뭔가 변화, 작은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를 저희가 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신경과입니다. 신경과. 그 가운데서도 치매,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분명 들고 나왔는데 어디 뒀더라. 네, 이렇게 휴대전화나 열쇠 찾으면서 한번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처럼 일상에서 깜빡하는 증상을 흔히 우리는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힌트를 들으시면 다시 힌트를 들으면 다시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와는 구별되는 증상이죠. 네, 치매와는 다릅니다. 다음 중 일을 잘 잊어버리는 기억장애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건널목, 2번 건망증, 3번 건초염, 4번 건조주의보. 네, 건자로 시작하는 거 오늘 또 보기로 저희가 골라봤네요. 1번 건널목, 2번 건망증, 3번 건초염, 4번 건조주의보.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요즘 많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그러시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나는 언제 그래요 이렇게 네 그런 사연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한 차원 수준 있는 선곡입니다. 평소에는 그 검색으로 찾았다면 오늘은 우리 정 PD가 조금 생각을 한 그동안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른 네,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H입니다. 잊었니?

0: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지는 기억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내가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시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대비할 수도 있는 질환이죠.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연구의 권위자이자 고대 구로병원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으로 활약 중이신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 망각의 병, 치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1: 네.
0: 알츠하이머 치매 분야 연구로 여러 차례 젊은 연구자상을 받으셨어요.
1: 네.
0: 이 젊은 연구자상은 젊은 교수님들께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네, 좀, 네, 사실 젊다고 하긴 좀 애매한 나이긴 한데요. 이상하게, 어쨌든, 교수님들이 연세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0: 아,
1: 만
0: 네.
1: 45세 이하면은 좀 젊다고 해서.
0: 아, 젊은 연구자상. 그러면, 네, 그렇게 지금. 이하, 45세 이하로.
1: 네.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굉장히 영해 보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젊은 연구자상을 받으셨는데 이 환자들을 이제 진료하시면서 아, 연구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내가 느꼈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네.
1: 그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이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이런 게 궁금해서
0: 네.
1: 원인 물질로 알려진 뭐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쌓이는지 혹은 치매가 어떤 위험 요소로 발병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이런 걸 예방하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해서 좀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0: 네.
1: 실제로 이제 외래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0: 아.
1: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0: 네네.
1: 요즘에는 사실 또 다른 게 그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진단이나 위험 요인 관리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0: 네.
1: 최근에는 좀 신약 치료가 좀 하나
0: 아.
1: 나와서
0: 아.
1: 그 이제 좀 병을 빨리 발견해서 약을 쓰게 되면은 좀 효과 좀 지연 그러니까 진행이 빠르게 나빠지는 걸 좀 속도를 늦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네.
1: 아직까지 사실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고 데이터가 많진 않아서 어떤 환자에서 쓰는 게 좋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0: 네네.
1: 조금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라
0: 아.
1: 관련돼서도 좀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까 2024년 말에 이게 그 알츠하이머병 신약 이
1: 네.
0: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건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1: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렇게 병의 사실 이게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나빠진다고 보시면
0: 네, 네.
1: 되는데요. 이 나빠진 속도를 이제 100으로 나빠질 걸 뭐 60, 70으로 나빠지게 이렇게 속도를
0: 아,
1: 늦추는 개념이다.
0: 속도를 더디게 하는
1: 네.
0: 아,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도 정말 그 치매 환자들 또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멈추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없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지금 상태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0: 네,
1: 2년 네네. 정도 가질 건 3, 4년 더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좋은 시간을 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0: 네.
1: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보호자분들이 케어도 해야 되고 사실 보호자분들이 힘든 병이어서 이 치매가 그런 시기를 뒤로 늦추면서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이제 아주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연령대가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젊은 네. 층에서도 나타난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사실 이게 뭐 치매하면 당연히 뭐 70세 이상 어르신들, 뭐 노인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0: 네.
1: 이런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인데 그 이제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명에 1명은 그 뭐 이제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0: 아.
1: 거고 실제 뭐 50대에 진단 받으신 분도 있고
0: 네네.
1: 40대 후반에 진단 받으신 분들도
0: 40대도요?
1: 네, 있습니다.
0: 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1: 사실 40대 환자분은 유전성이었고요.
0: 유전성.
1: 네, 그래서 그 부모님도 이 병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자녀분도 어쩔 수 없이 걸렸고
0: 아.
1: 본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신데 언니도 사실 치매로 있어서 본인도 네네. 걱정돼서 미리 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시고요.
0: 아, 그렇군요.
1: 보통 그래서 너무 빨리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유전 질환이 많고 근데 50대부터는 사실 유전적인 원인이 없어도 발병을 네. 할 수가 있고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발병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유전적인 거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 중에 그 좀 뭔가 강력한 게 어떤 걸까요?
1: 사실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요.
0: 다양한데요.
1: 네, 유전성도 있지만 네. 사실 유전 성향이 있다고 다 치매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유전 성향이 없다고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닌 이유가 생활 습관이랑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운동하는 거나 교육 수준이나 뭐 사회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0: 네.
1: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그런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를 중년기 때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이런 거가 이제 노년기에 가서 치매로 나타날 수 있어서
0: 아,
1: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 활동도 거기에 또 요인이 될 수 있고
1: 네.
0: 또 약간 고립되어 있는 것들도
1: 맞습니다.
0: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1: 네.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이제 외래 찾는 그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1: 네.
0: 이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교수님께 그 하는 질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1: 사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와서
0: 네.
1: 처음에 이제 한번 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0: 네.
1: 설명하고 치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0: 아
1: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냐 이거를
0: 네.
1: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0: 아, 그러시군요.
1: 많은 분들이 일단 치매라면은 아, 일단 방법이 없고
0: 네.
1: 또 이제 치매하면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뭐 조금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었기 때문에 정말 뭐 환자 보호자도 못 알아보고 이제 대소변도 이제 못 가리고 이런
0: 네.
1: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사실 진료 현장이 좀 변화하고 있어서 좀 빨리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치매로 안 가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0: 네.
1: 따라서 조금 이제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옛날 같지 않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도 예전과 같이 좀 건망증처럼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잦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0: 네.
1: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조금 지체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상담 같은 걸 받아보고 검사를
0: 네.
1: 한번 해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0: 네. 본인이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자각하는 그 증상 본인이 가장 먼저 잘 아시니까 그게 이제 잦아졌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1: 네.
0: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군요.
1: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나선홍이 닥쳐서 오늘 진료과목 신경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저하, 건망증, 부모님의 치매 증상. 자, 교수님,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도 치매와 알츠하이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치매, 알츠하이머병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아,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고
0: 네.
1: 뭐 정말 뭐 동의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치매라는 거는 나의 인지 기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0: 네.
1: 내가 이제 기억력이나 뭐

0: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다 치매라고 일컫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가 증상이잖아요. 네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왜 어떤 병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 검사를 하고 병명을 찾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치매는 증상에 해당되는 거고 네네. 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명이 알츠하이머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츠하이머병. 네. 네. 그렇다면 치매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알츠하이머병과 그 혈관성 치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네, 사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치매 원인 중에 가장 흔한 병인데요.
1: 네.
0: 10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한 6명은 알츠하이머병, 한 3명은 혈관성 치매로 치매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두 가지는 좀 기전적으로 발생한 원인 이런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이라 그래서 뇌가 서서히 줄어드는 병인데요.
1: 네.
0: 그 이유가 증상을 내가 느끼기 20년 전부터 머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안 좋은 원인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네. 이후에 뇌를 손상시키는 걸 가속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뇌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뇌가 이게 축구공처럼 빵빵해야 되는데
1: 네.
0: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뇌 위축이라고 저희끼리는 부르는데
1: 네.
0: 그렇게 뇌 위축이 발생하면서 그 서서히 이제 건망증처럼 나타나다가 조금 조금 빈도도 심해지고 더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다가 네. 다른 인지 기능도 나빠지는 식으로 뭐 1년 이렇게 되게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1: 방금
0: 되고요.
1: 교수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발생한다.
0: 네, 뇌 안에서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 자각하는 거는 언제쯤
0: 자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원인 변화가 있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1: 10년 지나서
0: 이미 이제 와서 검사했을 때 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뇌 안에서 네.
1: 이미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된 그런
0: 네.
1: 경우겠군요.
0: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치료도 조금 더 어려웠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치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심각한 정말 질환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치매 이거를 미리 좀 뭐 검사를 한다든가
0: 네.
1: 뭐 그런 건 없잖아요.
0: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고 근데
1: 네.
0: 아마 조만간 그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서
1: 혈액 검사로요.
0: 네, 그런 게 아마 건강 검진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1: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미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에 가면 이미
0: 네.
1: 늦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건강 검진이라든가
0: 네.
1: 사전에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0: 네.
1: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 나 치매 아닌가?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건망증이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 이게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건망증은 그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좀 잊어버리는 게 있긴 하지만 좀 사소한 거 위주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을 때 반응이나 이유가 중요한데요.
1: 네.
0: 잊어버렸을 때 본인이 곰곰이 한 1, 2분 생각하다 보면 아, 맞다. 그렇지 떠오르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아니면 너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아 맞다 나 그랬었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건망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1: 네네.
0: 그 잃어버린 걸 옆에서 얘기해 줬을 때 나 별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예
1: 전혀 모를 때
0: 네, 전혀 모르는 네네. 양상이 그때 그러고 중요한 기억 뭐 일정이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또 약복용이나 이런 걸로 잊어버리는 식이 되면은
1: 네.
0: 조금 이제 치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요
0: 네.
1: 가끔 이제 약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0: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0: 네,
1: 있잖아요.
0: 있습니다. 네.
1: 네.
0: 뭐 그런 거 정도는.
1: 단순한
0: 뭐,
1: 거는
0: 네.
1: 이제 아니지만.
0: 네, 이제 자주 네. 잊어버리고, 이제
1: 네네.
0: 빈도랑,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자주 이렇게 잊어버리냐가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 맞다. 아, 맞아. 이거는 건망증이다. 이렇게
0: 네,
1: 좀 생각하면
0: 맞습니다.
1: 될까요?
0: 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 보면은 최근 일은 기억을 못해도 아주 옛날에 어린 시절 기억이라든가 이런 건 또렷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1: 네.
0: 일반 그 이제 분들께서 이제 아,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1: 네.
0: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 보통 최근 기억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뇌 부분이 해마라는 부분인데
1: 해마.
0: 네. 그 해마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1: 네.
0: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즉 이제 망가진 다음에 새롭게 저장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예전 기억들은 이미 다 저장이 잘 돼서
1: 거기에 네. 이제 해마 안에 들어있군요.
0: 네, 곳곳에

0: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사회적 그, 관계?
1: 네.
0: 사회적 고립? 외로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이런 관계, 유대관계, 지지,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 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0: 네.
1: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외로움이나 뭐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게 단순히 기분, 우울감만 유발하는 걸 떠나서 뇌 건강 자체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뭐 고립이 없고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게 뭔가 이게 거창한 건 아니고
0: 네.
1: 이제 옆에 이제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본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친구를 만나서 일상생활도 공유하고 뭐 다 만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입니다.
0: 아하.
1: 근데 아무래도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배우자랑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0: 네네.
1: 하다 보면 또 친구가 없게 이제 혼자 집에만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0: 아하.
1: 그렇게 되다 보면 대화할 일도 없고
0: 그렇죠.
1: 뇌를 그럼 아예 안 쓰게 됩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또 누워 있게 되고
0: 네네.
1: 그러면 밖에도 잘 외출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뇌를 사용을 안 해서 점점 뇌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농담 삼아 그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병원 가깝고 네. 좀 사람 많은 북적북적한 네. 곳에 살아야지 네. 어디 산중이나 어떤 네. 깊은 곳에 혼자서 살면은 노년에 좋지 않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1: 네, 사실 저는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0: 네.
1: 도시에 계속 사시던 분이 이제
0: 네.
1: 뭐 귀향해서 이제 뭐 농촌에서 뭐 일을 해보겠다 이런
0: 네네.
1: 식으로 하게 되면
0: 그럼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좀 이제 말리는 편이긴 합니다.
0: 아.
1: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고
0: 네.
1: 특히 이렇게 치매가 조금이라도 살짝 있거나 조금 인지저하가 있는 분들은 그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0: 그렇군요.
1: 네, 그냥 계시던데 계속 계시다라
0: 네네.
1: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그 좀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사회적으로도 좀 이런 배려나 네.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또 본인들은 스스로 또 이제 꾸준히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밖에 좀 나가서
0: 네.
1: 경무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라도 가셔서 좀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리면서 놀기도 하고 뭐
0: 네.
1: 정 안 되면 뭐 굿스톱이라도 좀 치시고
0: 좋습니다. 네, 네,
1: 굿스톱이라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0: 네.
1: 하는 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이 많은 만큼 떠도는 이야기 많은 게 또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경과 전문의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화로 뇌가 작아지면 치매가 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 세 번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환자의 감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O입니다.
0: O군요. 네. 자, 네 번째.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환자 삶에 큰 차이가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네. O입니다.
0: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 교정으로 알츠하이머병 예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네. 이것도 O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노화로 뇌가 작아지면 치매가 온다. X 그러셨어요. 아까는 네. 그 점점 뇌가 뭐 작아진다 이런
1: 네.
0: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X입니까?
1: 아, 예. 사실 나이가 들면도 자연스럽게 사실 뇌가 좀 작아집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좀 어쩔 수 없이 좀 슬픈 얘기지만
0: 네네.
1: 나이가 조금 들면서 점점 뇌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은 뭐 기억력이라든지 사고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젊을
0: 네.
1: 때에 비교해서.
0: 네.
1: 하지만 이게 치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뇌가 작아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훨씬 뇌가 많이 줄어들고 또 특정 부분 질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해마를 포함한 측두엽 부분의 뇌 위축이 더 많아지고
0: 네.
1: 그로 인해서 주로 건망증처럼 증상이 진행하다가
0: 네.
1: 모든 뇌가 다른 영역까지 더 작아지게 됩니다.

0: 되면은 이제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 다른 증상도 같이 동반돼서 진행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아까 이제 해마는 말씀해 주셨는데 뇌 기능 가운데 이게 전두엽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측두엽이 있고요. 네. 후두엽도
0: 네, 있습니다.
1: 있죠.
0: 네.
1: 근데 치매와 가장 관련된 부위는 어느 부위라고 우리가 좀.
0: 그래서 이게 치매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사실 한 60여 가지로 다양한데요.
1: 네네. 잘못된 질문이네요, 그러면.
0: 가장 흔한, 아닙니다. 가장 흔한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네. 축두엽이라고 해서.
1: 아, 축두엽?
0: 축두엽, 해마가 축두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1: 네네.
0: 이제 전두엽이 또 망가지는 병이 있고 특히 혈관성 치매에서는 좀 전두엽 기능 저하가 더 먼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지금 혈관성 치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음주라든가 음주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 네.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흡연자들 이게 치매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교수님?
0: 사실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내 혈관 건강이 다 안 좋아집니다. 아. 전신의 모든 혈관 이제 담배를 하게 되면은 혈관이 네. 수축되면서 혈류가 잘 못 가게 되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럼 뇌혈관으로도 피가 못 가면서
1: 네.
0: 뇌경색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고
1: 네.
0: 그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흡연하는 물질들이 이제 세포 내에서 약간 이제 염증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 감기 걸리면 목 아프고 이렇게 하듯이 네, 뇌 안에서도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증 세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뇌에 손상을 유발해서 알츠하이머병 위험성도 높일 수 있어서 혈흡연은 상당히 좋지 않아서 금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 네.
0: 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먹는 건 솔직히 괜찮은데 네.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이제 뇌를 작게 만들고
1: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고
0: 네,
1: 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가끔 병원에 오신 분 중에 아, 나 뭐 자랑스럽게 막 젊을 때는 뭐 6병씩 매일 마셨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진 찍어 보면은 뇌가 대부분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슬픈 얘긴데요.
0: 네. 그래서 뇌가 많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 저하 치매가 유발이 될 수 있고요.
1: 네. 네네.
0: 또한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먹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네. 혈관성 뇌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또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과음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네. 하지만 또 과음을 많이들 하셔서
0: 네.
1: 네. 그래서 음주와 흡연 이거는 정말 뇌 치명적이다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0: 네.
1: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시작하면서 가족력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뭐 가족력은 뭐 네. 우리가 많다고 알고 있으면 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 그러면 뭐 어떤 게 또 변화가 있습니까?
0: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만 떨어지긴 하는데
1: 네.
0: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앞서 언급 말씀 주셨던 전두엽 네.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은 판단력도 떨어지고 조금 계획도 안 하게 되면서
1: 네.
0: 뭔가 중요하게 뭐 사고 결정이라든지 의사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의지가 없어지면서 좀 무기력해지고 말하기 참고 뭐 우울감도 생기는 경우도
1: 아하.
0: 있고 또 이제 충동 조절을 못해서 좀 쉽게 화를 낸다던가
1: 네.
0: 성격이 급해진다던가 뭐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1: 네.
0: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0: 또
1: 그렇군요.
0: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이제 평소에 잘 다녔던 길인데 갔다가 이제 집에 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1: 그거는 전두엽의 영향입니까?
0: 아, 길 못 찾는 건 또 두정엽이라고 해서
1: 두정엽이요?
0: 네, 다른 데 역할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 뇌 안에 그리고 아까 60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0: 아, 네, 치매 원인이 60가지.
1: 아, 치매 원인이 60가지.
0: 뇌 안의 영역은 전두엽이랑
1: 네.
0: 그다음에 측두엽, 두정엽 그다음에 후두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전두엽이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예절을 지키고 사람
1: 네.
0: 옆에 사람들 이렇게 눈치도 보고.
1: 아 눈치도 보고. 네. 소위 말하는 우리 메타지수 자기객관화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하,
0: 네.
1: 그렇군요.
0: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 효율적으로 일도 하고
1: 네.
0: 이 생각하다 저걸로 사고도 전환하고 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쪽이 망가지면은 이제 좀 애기처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조금 때도 쓰고 막
1: 네네.
0: 별거 아닌데 화내고 약간 본인 싫은 말하면은 막 화내고
1: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을 때
0: 네.
1: 그렇게 어린이처럼 막
0: 맞습니다.
1: 그럴 때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경우군요.
0: 네, 그래서 사실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경우에 애기처럼 되는 거라 이게 애기한테 하듯이 이렇게 좀 달래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1: 아.
0: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1: 그렇게 공감을 해드리는 거
0: 네.
1: 이것도 또 그걸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네, 그 방법일 수 있겠군요.
0: 그 화를 내지 않게 하고 그 상황을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거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뭐 약이나 네. 좀 그런 뭐 일상에서의 운동 뭐 이런 건 없습니까?
0: 그래서 사실 치매를 이제 안 나빠지게 하는데 네. 이미 걸렸거나 전 단계인 사람에서도 앞서 언급드렸던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네. 그 머리를 많이 쓰는 거.
1: 머리를 많이 쓰는 거. 네.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어서
1: 책을 읽는다든가.
0: 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뭐 네. 한자 뭐 자격 시험을 봐서 이렇게 뭔가 외워 보는 거. 네. 영어 단어 암기, 뭐 한자를 외우는 거. 네. 노래 교실 가서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외워 와서 집에서 다시 부르거나. 네. 뭐 댄스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좋으면 가서 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동작도 외우고 실제 운동도 되기 때문에
1: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뭐 농담 상황 고스톱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상당히 그 점수 계산할 때 복잡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0: 그것도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머리도 좀 쓰고 네네. 가서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라도
1: 관계도 좋아지고요.
0: 네, 네. 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환자의 감정이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조금 전에 좀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공감해 주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네,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0: 네,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자꾸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그럼 옆에서 아까도 얘기해 줬는데 또 물어보냐? 아니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속 왜 그러냐 이렇게 이거 틀렸어요 정정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좀 기분도 상해서 좀 쉽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위축되고 좀 우울해지고 이런 불안해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요.
1: 네네.
0: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이게 조금 이게 좀 공감을 해주고 또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고 네네. 다른 화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저는 항상 어머니의 편이에요.
0: 네.
1: 아버지의 편이에요.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네, 동조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겠군요.
0: 네, 엉뚱한 얘기를 해도 네. 공감을 좀 먼저 해주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망상이나 정말 진짜 엉뚱땅뚱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네.
0: 돌아가신 뭐 이제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이런 없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1: 뭐라 그랬어? 네.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0: 네. 그래서
1: 그런 게 좀 필요하겠군요.
0: 네.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참 많은 걸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환자 삶에 큰 차이가 생긴다. 오, 그러셨어요. 당연한 얘기했죠.
0: 네.
1: 네네.
0: 사실, 이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면 치료가 안 되는 병, 뭐 불치병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1: 네.
0: 현재도 완전히 되돌리는 거는 이제 어렵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이제 늦추는 거는 이제 좀 가능해졌고,
1: 네.
0: 그렇게 늦추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이런 치료로 본인의 시간을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의 시간도 같이 이제 벌어줄 수가 있고
1: 네.
0: 따라서 이렇게 치매 속도를 놓치면 환자분은 혼자서 식사를 하고 뭐 대화하고 혼자 외출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가족들은 네. 또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환자분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그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저희가 2부에서는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의 상담 문자 저희가 또 교수님과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따선홍의 닥터서 오늘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연구의 권위자이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으로 활약 중이신 강성훈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743번님이 저도 40대 후반 되니까 겁이 납니다. 최근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더니 더 그래요. 아이들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릅니다. 전신마취하면 건망증이 심해진다는데 진짠가요? 치매 확률도 올라가나요? 그러셨어요.
1: 네. 네네. 사실 전신마취를 해서 치매 위험성이 더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0: 네네.
1: 네, 아무래도 조금 네, 그 전신마취 쉽게 생각하면 그냥 뇌를 한번 껐다가 스위치를 다시 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좀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좀 아이들 이름 이렇게 헷갈려서 부르고 하시는 거는 네. 아마도
0: 어느 너무 대기나 다 그렇지 않을까
1: 네,
0: 싶기도 한데요.
1: 그렇고 너무 정신도 없고 바쁘시고 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지 않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네. 게 좀 나아지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2418번님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50대인데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 이름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단기적으로 이제 단어가 좀 잘 생각 안 나거나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뭐 조금 이제 나이가 들거나 네.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요.
0: 네네.
1: 다만 이런 증상이 조금 점점 잦아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거나
0: 네.
1: 일상생활에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정도면은 한번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아파트 비밀번호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1: 맞습니다.
0: 분들은 어떻습니까?
1: 그런 것도 또 이제 한 번 정도 했다가 그래도 뭐 조금 한 1, 2분, 2, 3번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0: 해서 났다.
1: 하면 그나마 좀 괜찮고.
0: 네.
1: 근데 사실 저도 뭐 예전에 막 정신없다 보니까 한번 저희 번호가 8자리라 보이긴 한데 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서 저도 약간 좀 충격이긴 했는데
0: 아.
1: 뭐 조금 뭐 한 번 정도 그랬지만 이렇게 잘 열고 들어갔으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잤다.
1: 네.
0: 그러면은 그건 좀 네,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야
1: 네.
0: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112번님 저는 아침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기를 찾다가 들고 있는 나의 모습 참 기가 찹니다. 아, 저는 올해 70입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경우.
1: 네.
0: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1: 사실 이게 그 사물을 어디 놓고
0: 네.
1: 이게 뭐 놨는지 못 찾고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제 처음 초기에 아주 경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요.
0: 네.
1: 이게 말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한두 번 그러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이제 다른 뭐 이제 뭐 시계 같은 것도
0: 뭐 자동차
1: 차고
0: 키다 뭐 이런 거
1: 네, 그런 걸 놓고 계속 못 찾는 일이 반복되고 정말 못 찾아서 뭐 한 시간 이상 헤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0: 네.
1: 이제 연세도 좀 70세시고 하기 때문에
0: 네.
1: 병원에 방문해 보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0: 네, 지금 9713번님도 자동차 키를 소상 물건들 자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원을 한번 꼭
1: 네,
0: 찾아보셔야 되겠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821번님이 어머니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는데요.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다. 혹시 이런 것도 치매의 신호일 수 있나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0: 네.
1: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 그걸
0: 네.
1: 또 본인이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건망증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되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특히 그 동반해서 이제 최근 일 같은 걸 잘 기억 못하는 증상도 있다고 하면은 치매
0: 네.
1: 초기일 수 있어서 병원에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6042번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지신 뒤로 말수도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신 느낌입니다. 배우자의 부재도 치매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게 배우자 상실이 엄청나게 큰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0: 네네.
1: 또한 2차적으로 사회적 고립, 앞서 언급될 때 사회적 고립 같은 게 올 수 있어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엔 두 분이 같이 특히 잘 지내던 분일수록 갑자기 이제 혼자 지내고 대화도 없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0: 네.
1: 치매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어서 좀 자주 가서 이렇게 봐드리고 좀 대화도 해드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자, 그리고 2026번님. 2년 전부터 어지럼증이 와서 처음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어지럽다가 한 1년 전부터는 더 자주 나타나서 두 달 전부터는 대학병원 처방받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 먹고 나서부터는 살짝은 어리어리하지만 어지럼증은 없어요.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알츠하이머가 되나요? 이러셨어요?
1: 어지럼증 자체는 사실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성은 밝혀져 있지 않고요.
0: 네.
1: 근데 어지럼증은 정말 원인이 다양합니다.
0: 다양하죠.
1: 네, 어지럼증도 뭐 과장하면은 뭐 3, 40개 이상 원인이 될 정도로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뭐 뇌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는 경우면은
0: 네.
1: 그래도 뇌가 조금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지만 뭐 다른 이제 치매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1943번님 저희 아버지는 머리 쓰면 치매 예방 도움 된다며 PC로 고스톱을 치시는데 야, 이거 도움 되지 않을까요?
1: 네,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또 조금 문제점이 이런 게 정말 네.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하는 네, 안 좋아서 네.
0: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대화를 하시면서 고스톱을 네. 치시는 건 괜찮은데
1: 네.
0: 혼자서 계속 PC만 네. 보고 계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네.
1: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특히 PC에 앉아, PC에는 가만히 앉아서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앞서서 이제 어디 가는 거는 갈 때도 좀 걸어가고 가서 대화도 좀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걸 하는 건데 PC는 이제 한 시간 뭐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1: 하루 종일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234번님이 저희 엄마는 84이신데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 문구도 한번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0: 네.
1: 통해서 이렇게 외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뇌가 자극되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7315번님 건강검진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라고 들었습니다. 몇 살부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1: 사실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한 65세가 지난 시점부터 인지검사를 한번 해보다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고
0: 네.
1: 사실 건강검진할 때 이렇게 좀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설문지처럼 체크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질문이 그런 형태입니다. 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몇 개월 사이에 느끼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몇 개 이상 체크하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0: 네.
1: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좀 느끼는 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병원에 가보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634번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가족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보호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사실.
0: 너무 많이 힘드셔서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사실 이게 치매가 환자 본인보다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힘든 병인데요.
0: 네.
1: 환자들은 사실 아기가 되고 본인 잘 기억 못하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매우 힘들고 따라서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은 뭐 이제 보호자분들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 자조 모임이라 그래서
0: 네.
1: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뭐 의견 공유 이런
0: 그런 모임이 있군요.
1: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0: 네.
1: 또 다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보호자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0: 네, 네. 요즘에는 각 지자체
1: 네.
0: 뭐 시군
1: 네.
0: 단위에서 이렇게 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치매 예방 그런 프로그램들이
1: 네.
0: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0: 네.
1: 이제 구별로 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치매 어르신뿐만
0: 네.
1: 아니라
0: 네.
1: 그 좀 고령이면서 이제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들도 이제 교육을 해서 뇌를 많이 쓰게 해서 치매 예방하는 교실도 있고
0: 네.
1: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도 하고 치매 환자분들도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서 각각 수준에 맞게 이제 교육을 해주고 있어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은 무료로 좀 잘 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60 넘어서, 65세 네. 넘어서, 뭐, 인지기능 검사 이렇게 받아보기보다는,
1: 네.
0: 40, 50대부터 미리 좀 준비하는 이런
1: 네.
0: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사실 조금,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0: 네네.
1: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치매가 있었거나, 내가 너무 건망증이 심한 것 같다. 그럴 때는 뭐 조금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0: 네네.
1: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37번님. 선생님 제가 잠이 일찍 들지 못해 보통 습관적으로 새벽 한두 시에 자서 6시쯤에 일어나서 항상 피곤한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수면 부족이 치매랑 관련이

0: 있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1: 네.
0: 그 이유가 이제 뇌 안에 이제 앞선 것들이 안 좋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1: 네.
0: 그거를 이제 배출을 뇌가 쉴 때 합니다. 뇌가 쉴 때라는 게 잘 때고
1: 잘 때
0: 그런 노폐물이 분비 배출이 되는데 잠이 못 자게 되면은 그런 노폐물을 분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1: 네.
0: 실질적으로 노폐물이 잘 분비가 안 배출이 안 돼서 뇌에 쌓이게 되고
1: 네.
0: 그로 인해서 좀 치매가 잘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충분한 수면 특히 깊은 수면을 할 때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 네.
0: 잠을 좀 깊게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그 만약에 그래도 잠을 뭐 많이 못 잔다
0: 네.
1: 그러면 좀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0: 그래서 일단은 약물 도움은 마지막 단계고.
1: 마지막 단계고.
0: 예, 처음에는 수면 이생이라 그래서
1: 네네.
0: 조금 이제 잘 주무실 수 있게 특히 이제 주무시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전자파가 안 좋거든요.
1: 스마트폰 같은 거 다
0: 네,
1: 치우고.
0: 스마트폰, TV 이런 거 다 치우고.
1: 네네.
0: 그다음에 잠이 안 오게 되면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조금 나와서 이제 뭐 마루 이런 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가서 주무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도 안 되면은
1: 네.
0: 조금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523번님이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어요?
0: 근데 음악을 듣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고요.
1: 네.
0: 조금 더 나아가면 음악을 듣고 그거를 조금 이제 기억했다가 따라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 더 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자꾸 뭔가 뇌에 자극을 주는 거.
0: 네.
1: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0: 네,
1: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네.
1: 자, 그리고 6204번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뒤 예전에 그렇게 자상하시던 분이 가끔 가족을 의심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교수님, 환자분들도 스스로 변해가는 걸 느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0: 네. 많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변해가는 걸 어느 정도는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특히 좀 상태가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좀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좋은 상태에서 내가 안 좋을 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또 좀 후회를 하고 이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1: 네네.
0: 따라서 이런 말에는 좀 혼란이랑 두려움 내가 왜 그럴까 이런 것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게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1: 네.
0: 환자분의 감정을 최대한 좀 이해하고 좀 맞춰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네네. 좀 많이 옆에서 그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0: 네.
1: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실감이나 우울감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0: 네.
1: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이런
0: 네, 맞습니다.
1: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1: 네, 네.
0: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4418번님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면 전자파로 해롭다는 얘기가 있던데 뇌 건강과 치매에 영향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네.
0: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전자파가 있으면 일단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고 전자파 자체가 사실 뇌를 손상시킨다는 근거는 없긴 한데 아무래도 좋진 않을 것 같아서
1: 네.
0: 가급적이면 좀 멀리 놓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그리고 4368번님. 지방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최근에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막상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하면 나 멀쩡해? 이렇게 화부터 내시는데요. 가족들이 치매 초기 신호로 꼭 살펴봐야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네. 사실 이런 환자분들 꽤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검사원에서
1: 네네.
0: 왔는데 나 멀쩡한데 왜 병자 만드냐 치매 환자
1: 취급하느냐.
0: 만드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일단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어쨌든 냄비를 반복적으로 이제 태우거나 뭐 약 복용이 안 되거나 금전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거가 실수가 잦아지면은 혹시 좀 치매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환자분들께 치매라는 단어를 언급하는기보다는
1: 네.
0: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치매를 예방한 차원에서
1: 예방
0: 머리 건강 검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그 뭐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자꾸 발견돼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모시고 가
0: 네.
1: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0: 네.
1: 또 부모님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0: 네.
1: 애둘러서 좀 말씀을 드려야
0: 네.
1: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844번님, 손주를 예뻐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제 아이 이름을 자꾸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주 손만 잡으면 표정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교수님? 그러셨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1: 네.
0: 치매 환자분들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적인 상황은 비교적 오래 남기 때문에 익숙한 목소리나 손길
1: 네네.
0: 아니면 자주 들었던 음악 이런 걸 들으면은 뭐 기분 좋게 웃는 경우도 있고 편안함을
1: 네.
0: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걸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0: 그렇군요.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우리 소위 말하는 스킨십. 네. 뭐 손을 잡아드린다거나, 네. 얼굴을 보고 이렇게, 네. 에, 함께 웃어준다든가. 아, 그런, 네. 게 좀 필요하겠군요.
1: 네. 네.
0: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는다.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벌써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요. 네. 먼저 닥터 스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건망증이었습니다. 정답은요. 네, 건망증. 아, 2번 건망증이었고요. 유산균 받으실 분 2026번님. 그리고 5112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676번님, 8743번님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교수님 오늘 시간이 상당히, 네. 짧게 느껴지시죠?
1: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되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좀, 네.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네네.
0: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0: 네네.
1: 아, 그래서 치매는 사실 이제 여러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다 고통이 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0: 네.
1: 과거와 다르게 불치병이 아니고 조기에 진단을 하면 최대한 치매로 안 가게 늦춰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좀 기억이 떨어지거나 좀 부모님들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0: 네네. 네, 모시고 가실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최대한 애둘러서,
1: 네.
0: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가서 받아보시죠. 네.
1: 치매 단어를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0: 그렇죠.
1: 많아서요.
0: 아,
1: 그
0: 그렇죠.
1: 단어를 사실 가급적 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네네네. 자, 나답게 살아오는 시간을 품고 있는 힘.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온 시간을 품고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 드려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대구로병원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3: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2: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서울시내 퇴근 정체 한창이지만 그래도 어제 퇴근길보다는 덜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도 한남대교까지는 소통 원활한데요. 반포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깁니다. 여기서만 50분 넘게 걸리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김포방면도 비슷한데 역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북청에서 탄천일교까지 시속 30km 안 바뀌고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개포지하차도 통과할 때나 양재대로 일원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지하차도에서 개화사거리 쪽으로도 정체인데요. 행주대교 김포공항 쪽으로는 다리 중간 3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시작해 기업의 대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할까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라디오 DJ를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고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역할까지 모두 해냈다면 믿어지십니까? 2009년 몽골에서 온 한 청년은 낯선 한국땅에서 통역사, 운행원, 방송인, 그리고 다문화 강사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흐른 지금 유학원 대표이자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당당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케이스토리에서는 병견의 벽을 넘어 스스로 길을 개척한 어느 열정 넘치는 워킹맘 CEO의 진짜 K-라이브를 만나봅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리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방금 오프닝을 들으시면서 대체 하루를 몇 시간으로 쪼개어 쓰는 분일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시면서 그 지치지 않은 열정의 비결부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K-스토리는 TBS와 성공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빙이 K-스토리 숫자 213, 걸빙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아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할 때 말씀을 하셨던 역할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와, 전직 다문화 음악방송 아나운서에서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주식회사 글로벌 BA 대표이신 최유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0: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1: 아, 네, 오랜만입니다.
0: 아유, 방송에 오랜만 네. 하시는 거죠?
1: 저 거의 6, 7년 만에 마이크 앞에서 지금 얘기 중에 있거든요.
0: 어, 네. 근데 안 떨리시죠?
1: 어, 저 떨리진 않아요. 원래 무대 체질인가 봐요.
0: 아, 네. 네. 어, 원래 이럴 때는 방송 안 하신 분들은 아, 오랜만 방송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떨리네요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아, 네. 말씀하셨죠. 저는 네. 방송 체질인가 봐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최유주 대표님 케이스토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먼저 우리 정치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아, 네.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버뜨갈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버뜨갈이지만 지금 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최유주로 개명을 한 지가 6, 7년 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점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네, 제가 뭐 열심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 아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뚜갈 원래 저도 네. 오래전에 알고 지내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버뚜갈 씨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최유주가 되시면 직접 지으신 이름인 건가요?
1: 아니요, 아니요. 또 이게 제가 네. 직접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한국 사람들에 따라 네. 장명서에 갔습니다.
0: 아, 와, 네네. 장명서에. 네, 맞아요. 이게 뭐 혹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1: 네, 우선은 이게 최 씨가 되었잖아요. 네. 최 씨는 이게 김 씨, 장 씨 뭔가 다양하잖아요. 네. 이름 성씨가. 성씨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좀 평상시에 매우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한테 가서 성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성씨를 그분이 성씨가 최씨였고 네. 그래서 그분한테 성씨를 받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접속까지 하고 네. 네, 그분은 양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주라는 이름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못 만드니까 네. 그래서 장면서 갔는데 저를 딱 보고 사주 발자 딱 보시고 네, 부유할 유자의 주인 주자 뭐 이러는
0: 와,
1: 거예요.
0: 아, 그래서 무유할 유자하고
1: 네, 맞습니다.
0: 주인 주자.
1: 네, 맞아요. 그래서 유주 되게 여성스러울 줄 알았는데 네. 좀 남자 같은 느낌을 좀 제가 좀 받았어요.
0: 오, 네. 그래요? 그래서 유주. 마음에 들으셨던 건가요? 근데 저는 유주라는 이름을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여자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네. 한자풀이를 보니까 이게 몽골어로도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아. 부유할 유자의 주인 주자. 네.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네. 남자 이름이거든요.
0: 아,
1: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약간 남자 같은 라고 생각한지 좀 그래도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네. 유주라는 이름이 만약에 몽골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치면은 어떤 이름이 되는 건가요? 몽골로로?
1: 바잉 이증.
0: 아, 네. 그 이게는 완전 남자 이름이
1: 약간
0: 되신.
1: 네, 바잉 이증, 바잉 항, 뭐 칸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주인 주자도 왕의 주자가 같거든요. 아. 그래서 바잉 항 하면 남자 이름이에요.
0: 아. 네.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아무래도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유주 대표님으로 예, 네. 얘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 대표의 컬럼니스트, 법무법인 팀장 그리고 두 아이 육아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소화해내는 대표님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1: 아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되게 현실적인 대답이지 네. 않나요? 네. 우선은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째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동아일보에서 계속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네. 제가 두 달 전에 그만두고 네. 싶다고 아. 도저히 너무 어려우니 죄송하다고 네. 했더니 네. 딱 석 달만 더 써달래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이제 퇴직 네. 예정이고요. 아.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0: 맞아요.
1: 딱 10년 채우고 그만두자라는 네. 마인드로 지금 버티고는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오늘이라도 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그만두고 네. 싶은데 그만, 네.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0: 아, 동아일보는 서운하시겠어요.
1: 네, 제가 최장이에요. 아. 참고로 제가
0: 그렇죠. 네네. 10년 정도 됐으면
1: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법무법인에서 지금 일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각종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내국인 사건 다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그 유학원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원동력이라고 하면요.
0: 네.
1: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안 해? 안 해? 그렇죠. 이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0: 와, 네. 저희는 이게 세방서에게 그 딱 연속해서 네. 방송이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니하 대표님의 네. 사메라 대표님의 지금 최유주 대표님을 모셨는데 진짜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다들. 아우 와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지 아빠빠님이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최 대표님 당당한 워킹맘을 넘어 멋진 여성 CEO의 모습을 확 느껴집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아, 장명서까지 한국 사람 맞네요. 그런데 어디 최 씨예요?
1: 아, 저 해주 최 씨예요. 북한 아. 해주요.
0: 아, 북한 해주.
1: 네.
0: 그때 그 양딸로
1: 네, 장미션
0: 분이 북한 해주여서.
1: 네, 북한에서 건너왔어요. 어쩌면 몽골도 북이잖아요.
0: 아, 그렇네요.
1: 네, 맞아요. 몽골도 북이라서 아. 반갑더라고요.
0: 와, 네. 이게 유주이면 걸그룹 센터 이름이 아닌가 유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걸그룹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예 기업의 대표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에는 마이크 앞에서 청취자들과 울고 웃던 따뜻한 아나운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치열하고 유쾌했던 지난 시간을 수고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9년에 몽골 국립 제23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1: 네.
0: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 한국을 아마 이게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1: 네네.
0: 한국을 첫 유학지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 제가 2009년도에 딱 아, 한국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은 한 적 없어요.
0: 아, 네.
1: 거슬려야 돼요. 조금 더 거슬려야 돼요.
0: 아.
1: 2004년도로 가야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2004년도부터 한국이 제 꿈이었고 아.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조금씩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토픽 5급까지 이미 따놓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0: 와.
1: 그래서 제가 이게 5년 동안의 유학의 준비를 마치고 네. 한국에 온 거고
0: 와, 네. 꿈이 왜 한국이에요?
1: 이것도 제가 드라마 되게 좋아했거든요.
0: 아.
1: 역시 드라마죠?
0: 역시.
1: 네. 뭐 제가 뭐 모래시계부터 첫사랑, 와. 뭐 겨울연가, 가을동화 다 봤어요.
0: 와.
1: 다 봤었어가지고 호텔요, 뭐 다양하잖아요. 허준, 대장금. 제가 다 본 거예요.
0: 다 보셨네요.
1: 다 본 거고.
0: 네.
1: 근데 제가 거기서 나오는 저기 노래들 있잖아요.
0: 예.
1: OST를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0: 아.
1: 알아듣고 싶은데 이게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이후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0: 네.
1: 그렇게 배우고 다 이제 갇혀서 한국에 네. 온 거예요.
0: 와.
1: 네.
0: 대단하시다.
1: 장학생으로.
0: 그러니까요.
1: 국비 장학생으로 왔어요.
0: 와, 대부분이 네네. 이 국비장학금을 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합격했으니까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조용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절절히 준비를 하고 한국은 내 꿈이니까 그 노래는 나는 알아들어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고 네. 늦게 건너왔는데 사실 전북대 경영학과를 거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이 유학생 시절 뭐 어느 정도 토픽어를 다 따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한국어 소통이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그 문화 때문에 겪었던 가장 그런 문화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에피소드로 네. 있겠죠?
1: 당연히 이쪽 저희가 생각하는 그 토픽 5급은 한국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IELTS 6.0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급 단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사실 토픽 5급이라는 게 한국어 잘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대학교 아닌가요? 들어가서 수업 들어보니 제가 배웠던 한국어가 학업에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한국어는 되긴 하는데 네. 학문적으로는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놀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네. 때문에 왜냐하면 네. 제가 뭐 방학이 되면 이제 네. 먼저 이제 다음 학기에 들어갈 수업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수업들의 책들, 도서들을 미리 사가지고 이게 모르는 용어를 다 해석해야 네. 되는 부분이고
0: 와.
1: 저희 같은 경우 평점이 그 3.5 미만일 경우에는 네. 저희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가지고 아. 조건 네. 보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저기 전체 평균이 3.5 미만이면 안 되고 10불이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0: 네.
1: 때문에 저는 이게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이게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점 유지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0: 와.
1: 그래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놀아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0: 와.
1: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대학생들 많잖아요.
0: 네.
1: 요즘은 이게 대학교 졸업하려면 토픽 3급, 4급이면 졸업할 수 있는 학교들 많더라고요. 석사 같은 경우.
0: 네.
1: 근데 저희 때는요.
0: 네.
1: 토픽 4급 이상에다가 영어 토익 점수까지 요구했었던 데라 다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 해야 되나? 좀
0: 운이 좋았다.
1: 운도 좋고 그때는 네. 저희는 진짜 네. 치열했거든요.
0: 네.
1: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인구도 많았고
0: 그렇죠.
1: 학교 학생이 좀 많았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유학생 수가 적었었고 그리고 국내 학생이 워낙에 많으니까
0: 네.
1: 굳이 외국인 학생을 잘해줄 이유가 없었던 데라.
0: 와.
1: 네네. 그래서
0: 유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네. 안 했었던
1: 그쵸.
0: 거죠. 학교들은.
1: 그래서 이게 아까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경우는
0: 네.
1: 저는 이제 이게 입니다스니다를 너무 잘 썼었어요.
0: 네.
1: 1학년부터 3학년까지
0: 네.
1: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0: 네.
1: 항상
0: 그렇죠.
1: 선배들 만나고 누구 친구 만나면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0: 네.
1: 잘 지냈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되게 부담스럽고 저는 당연히 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0: 네.
1: 근데 실생활 언어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어 교과서에 나온 언어와 너무 달랐어요.
0: 맞아요.
1: 너무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반말이고 일상 언어를 네.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0: 맞아요. 저도 네. 한국어를 배웠을 때 너무 어려운 단어. 이거 완전히 그냥 충칭도 그렇고
1: 그쵸?
0: 뭐 이렇게 다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모든
1: 맞아요.
0: 것을. 근데 한국에 딱 와보니까 전혀 평상시에 안 쓰는
1: 그쵸?
0: 단어들이더라고요.
1: 제가 그래서 선배나 후배들한테 진지 잡수셨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0: 네.
1: 애들 다 놀란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 노안이냐고. 그래서 아 그거는 근데 몰랐잖아요.
0: 네,
1: 네 몰랐잖아요. 네.
0: 와.
1: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교과서대로 얘기했던 거죠.
0: 맞아요.
1: 네네.
0: 와 그래도 2009년도에 오셔서 그러니까. 얼마 만에 몇 년에 불과 몇 년 만에 마이크를 잡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2014년부터 약 4년 동안 웅진재단의 다문화 음악 방송 DJ 및 작가로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당시 어떤 방송이었는지 청취자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 그때 일했던 운진재단 같은 경우는
0: 네.
1: 8개 나라 언어로
0: 네.
1: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좀 많이 이제 지원해 주셨어요.
0: 네.
1: 저는 국내에 있는 몽골 사람들 대상으로 몽골어 방송 했었고요. 음악
0: 네.
1: 방송.
0: 아.
1: 네, 저희는 음악 방송 사연도 많이 읽어주고 외로도 해주고 그랬었죠. 그때만 해도 다문화 인구가 확 늘어날 때라.
2: 2000년대 초반이 네, 있었던
1: 2000년 아니 그때 9년도니까 네. 예. 이나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에 저기 계약 그 근로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유입이 많이 됐어요.
2: 그렇죠.
1: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외로우실 거고 네. 그때까지만 스마트폰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었고
2: 맞죠.
1: 예. 네. 맞아요. 핸드폰 뭐 메신저 얼굴 볼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네, 좀 많이 좋아졌죠. 아,
2: 그러면요. 라디오 DJ 경력이 정말 화려하신데 당시 그 네. 오프닝 멘트나 몽골어로 하신 거죠?
1: 네, 맞아요. 네.
2: 이 정치자의 사연을 읽어주던 톤으로 우리 K스토리 시청자분들께 라디오 생방송 감성을 담아서 짧게 한 말씀을 재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전 오랜만인데 네. 알겠습니다.
2: 예.
1: 네. 시작할게요.
2: 네.
1: 삼백 산호 이름 선석시다 다 부근데 오늘들 직성 아찔할 때 함긴 산사한 복니 구스 열어요. 오늘들 만난 애들 직성 이히니 자객 다 부근데 온시적이요. 이런 식으로.
2: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도 사연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2: 와.
1: 이런 느낌?
2: 와, 너무 진짜 잘하시네요. 이게 방송 체질인데 방송을 6년 동안이나 안 하시는 게 참 아쉽습니다.
1: 네.
2: 그래도 4년 가까이 매일 마이크를 잡으시면서 겪었던 이 아찔했던 생방송 실수담이나 아니면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정치자의 사연이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지금 뭐 그런 거 그땐 많았었죠. 제가 이게 네. 생일이라든지 제 생일을 좀 알더라고요. SNS 때문에
2: 네.
1: 방송실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게
2: 네.
1: 어떤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분이 불법 체류자이셨어요. 네네.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불법 생활하다가 이제 네. 잡혀서 가셨는데
2: 미등록자였군요.
1: 네, 미등록자였어요. 네, 네. 네, 미등록자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여자분이셨고
2: 네.
1: 산속에서 좀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고 모텔에서 메이드하고 네. 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아는 사람이 1도 없고
2: 네.
1: 이게 같은 나라 사람 근데 이제 저희 방송 듣고 많이 외로를 받았다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긴 지 좀 안 되었을 때
2: 네.
1: 저희 아이한테 돌잔치 저희가 한다고 이게 제가 SNS에다가 돌잔치 사진 이제 예정이다 올리고
2: 네.
1: 하니까
2: 네.
1: 저희 아이 앞으로 돈 3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2: 네.
1: 또 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감사했고 미안했고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단속에 걸렸다면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또 오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그분이 잘 이제 몽골에 가셨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따님이 또 네. 시집 가신다고
2: 네.
1: 이게 또 그분 SNS를 제가 이렇게 SNS 친구가 되었잖아요.
2: 네.
1: 근데 SNS 딱 보니까 따님이 이제 결혼식 이게 사진 예쁘게 올리니까 제가 또 그분한테 너무 부탁해서 그때 30만 원 보내주신 거 꼭 화답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분 안 된다 절대 예. 자기 계좌번호 알려줄 수 없대요.
2: 네.
1: 그래가지고 진짜 2-3일 동안 부탁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2: 와.
1: 그래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2: 네, 오고 가는 정이라는 거죠.
1: 오고 저는 이게 빚진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2: 그런 게 되게 강하신가 보다.
1: 네, 저는 누구한테 네. 도움을 이렇게 기념 받을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언젠간 줘야 되는데 하다가 네. 줄 수가 있어서 거의 10년 만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2: 그래도 아마 네. 그때 한참 그분도 어려웠었던 그 시기 때
1: 네.
2: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많이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제 목소리를 계속 들었던 거니까.
2: 아, 맞아요. 네,
1: 그렇죠. 6-7년 동안
2: 그러네요.
1: 제 방송 계속 되니까 재생도 네. 되고 하니까 네. 제가 방송했던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사연 거의 보내시고
2: 네.
1: 그리고 뭔가 기념일은 항상 이게 딸 같다고 보내주시고 네.
2: 아, 친숙한 목소리에 같이 에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의 그쵸. 안정이 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방송 활동 중간에 또 KB 하나은행 외국인 전용 정구원으로도 근무하셨더라고요.
1: 네, 별의별 다 했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진짜로.
2: 와, 이 당시 금융 업무를 보러 왔던 외국인 네. 고객들에 응대하면서 문인이 느끼셨던 한국 금융 제도의 문턱은 어땠나요?

0: 왠지
1: 네.
0: 안 좋은 뭐 사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은행을 쓰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제한을 줘?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1: 네.
0: 설명해도 또안 되고, 또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통장을 그냥 내줄 순 없더라고요.
1: 네.
0: 그분이 이제 뭐 소득이 있는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1: 그렇죠.
0: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문화 차이, 사회적
1: 네.
0: 차이 때문에 외국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이해하기도
1: 네.
0: 어렵고. 근데 이거를
1: 그렇죠.
0: 설득하고 뭔가 이제 이해시키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 그렇죠. 저라도
0: 네.
1: 그렇잖아요. 돈 주려고 그랬는데 왜돈 냅둬놔? 왜안 받아? 하고
0: 네.
1: 이런
0: 그쵸, 그쵸.
1: 인식이
0: 내가
1: 있거든요.
0: 쓰려고 하는데 왜 자꾸
1: 네.
0: 제한도? 근데
1: 네.
0: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1: 네.
0: 이게 안 좋은 금융 범죄들이 너무
1: 맞아요.
0: 많으니까 저는
1: 그렇죠.
0: 이해가 되지만
1: 네.
0: 아무리 설명해도. 또
1: 맞아요.
0: 이제 현장에서는
1: 네.
0: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1: 아, 그 반복적으로 그거 설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겠네요.
0: 그렇죠. 이제 자동 자판기처럼 계속 같은 멘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기분
1: 그러니까요.
0: 상하지 않게
1: 예.
0: 또.
1: 근데
0: 네.
1: 요즘에도 거의 안 바뀌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0: 더 강화했죠. 네,
1: 그러니까
0: 강화됐어요. 네.
1: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
0: 맞아요.
1: 얘기를 계속, 와, 특히나 뭐, 아무리 회사를 운영을 해도 그것도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약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0: 그렇죠.
1: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0: 맞아요.
1: 많더라고요.
0: 지금도 내 통장에서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 받는 목적까지 적어야 되거든요.
1: 네.
0: 이게 창고당 1,000만 원에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1: 네.
0: 뭐안 좋은 범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1: 그렇죠.
0: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1: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0: 네.
1: 건데 막상 사용자들은 너무 불편한
0: 맞아요.
1: 그런 시스템이
0: 네,
1: 돼버린
0: 그쵸.
1: 거군요. 와, 방송에 운행 일까지 뭐 쉴틈 없이 달리던 바쁜 와중에도 한국에서 병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렸었는데요.
0: 네.
1: 한국인 남편분과 이 만남이나 결혼 생활 과정에서 몽골하고 한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었나요?
0: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몽골 분들은 이게 한국하고 몽골하고 비슷한 점도 많지만
1: 네.
0: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인가, 시댁 갈등 가야죠. 이때쯤 나와야죠. 남편 얘기 나오면. 네.
1: 시댁 갈등.
0: 10대
1: 예.
0: 갈등이, 이게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손자 손녀를 내가 왜 봐야 돼?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니 애들
1: 그렇죠.
0: 니가 알아서 해라, 니가 알아서 봐라,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는데,
1: 네.
0: 몽골 같은 경우는 그냥 손자
1: 당연히.
0: 손녀 당연히 내가 봐야지. 젊은 친구들 이래야지. 너네들은 일은 하고, 우린. 근데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청춘이요, 완전. 완전 청춘.
1: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너무
0: 당신들의
1: 공감이 가네요.
0: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부럽고,
1: 네.
0: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이제
1: 아쉽고,
0: 애
1: 예.
0: 나라고 국가에서 엄청
1: 서운하고.
0: 많이 서포트 해줘봤자, 현실이 지금, 저 또한
1: 그렇죠.
0: 지금 시댁에게 이렇게 아이들 봐달라는 소리 못하는
1: 네.
0: 입장이거든요.
1: 예. 아, 저도 그랬었거든요.
0: 네.
1: 아, 너희들 애들은 너희들을 키워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0: 맞아요.
1: 들었으니까, 그래요 하고, 그래서
0: 네.
1: 사회생활을 한참 동안 못했었죠.
0: 그쵸, 필리핀에서는 어때요?
1: 엄마는 그냥 당연히 훨씬 더 좋아하죠.
0: 네,
1: 덜 봐주고
0: 할아버지
1: 싶었고,
0: 할머니들,
1: 같이
0: 그죠,
1: 가족이,
0: 그죠. 네,
1: 가족
0: 같이 살아요.
1: 전체다. 예.
0: 네, 온 동네 같이 봐주는데 한국은
1: 그리고,
0: 너무 핵가족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네, 옛날에 일어나서는 단하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적인 가족 간에, 그리고 제가
1: 예.
0: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
1: 네.
0: 그, 뭐라 해야 되나, 자매 형제들 간의 사이가
1: 네.
0: 그렇게까지 끈끈하지 않다는 게 느껴서, 너무 바쁜 사회이다 보니까,
1: 한국은요.
0: 한국은.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누님하고 형님이 있는데,
1: 네.
0: 2, 3년에 한번 볼까 말까? 이 정도니까, 너무 바쁘다
1: 하군요.
0: 보니까,
1: 네.
0: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죠.
1: 익숙하죠.
0: 예, 네,
1: 몽골은
0: 익숙하고.
1: 안 그러시죠. 자주
0: 저희는
1: 보는.
0: 자주 무슨 이벤트를 만들,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1: 모임 하나 꼭 만들어야
0: 뭔가
1: 되는
0: 의미가
1: 이유.
0: 있어요.
1: 예.
0: 예, 누구 이제 어디 간다고 하면 가기 전에 만나야 된다. 누구
1: 예.
0: 생일하고 막. 거기는 거의 완전 이게 가족의 그런 끈끈함이
1: 예.
0: 엄청 많아서 한
1: 아.
0: 달에 두 번, 세번 정도
1: 네.
0: 모여요. 네.
1: 와. 아, 그게 참 그리웠을
0: 너
1: 것
0: 많이
1: 같아요.
0: 그립죠. 네.
1: 네. 와. 진짜 그 부분이 네. 저도 가장 많이 그리웠던 부분인데
0: 사람 사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여기는 맞아요. 나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치. 약간 전쟁터 같은 느낌인데 항상 칼이 목에 있는 느낌 제가 들 때가 많거든요 오. 근데 이제는 네.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칼

0: 플랜부터 내려놓고
1: 네.
0: 제가 할수 있는 거를
1: 네.
0: 예, 선택과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진짜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맞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앞집인데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앞집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0: 그쵸,
1: 되게
0: 그쵸.
1: 많더라고요.
0: 저희는 온 동네 알아요.
1: 아,
0: 예, 아직도
1: 맞아.
0: 약간 정이 있어요.
1: 아, 몽골 같은 경우. 야, 이제 또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는데
0: 네.
1: 몽골의 육아 환경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거 아무래도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0: 맞아요.
1: 없어서
0: 네.
1: 그거. 그리고 또 뭐가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건가요?
0: 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아까
1: 그렇죠. 누가
0: 돌봐주는, 예,
1: 돌봐주기만
0: 맞아요.
1: 했으면은 나는
0: 예.
1: 자유롭게
0: 그쵸, 그쵸.
1: 다니는데 요즘에 어때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0: 네, 큰애는 지금 중학생이어서, 네,
1: 와, 시간이 그렇게
0: 중학생이어서,
1: 많이
0: 그죠.
1: 가는구나. 와.
0: 애가 더, 뭐라 해야 되나, 알아서 잘해요. 네, 알아서 잘하고
1: 네.
0: 아침에 7시에 등교하고 저녁
1: 네.
0: 8시에 하교해요.
1: 네.
0: 큰애가 거의 얼굴 보기가
1: 네.
0: 어려워요. 근데 막내는 지금 어린이집 다녀서
1: 네.
0: 어린이집 때만큼은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면 초등학생이 되면 12시 반이나 1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1: 네.
0: 어린이집은 그래도 봐주는 시간이 길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린이집을 엄청 애용하고 있어요. 남들은
1: 오.
0: 유치원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은 일찍 끝나잖아요, 단점이. 예. 네. 근데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하니까 저는 이때만큼은 돈을 벌 거면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와, 진짜 이 워킹맘의 이 일상도 엄청 바쁜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0: 네.
1: 두 자녀에게 몽골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쳐 준 이중 언어 교육을
0: 네.
1: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0: 큰애는 성공했는데,
1: 예.
0: 막내애는 지금 만 4세밖에 안 돼요.
1: 아,
0: 네, 만
1: 어휴.
0: 4세밖에 안 되어서,
1: 네.
0: 얘는 진짜 나중에 할말 없어요.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환경이 안 돼서.
1: 아, 이제 다 한국어로 많이
0: 네, 맞아요.
1: 하니까,
0: 그
1: 엄마도
0: 큰애는,
1: 일해야 되는
0: 맞아요.
1: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같이 있지를 못하고,
0: 그쵸, 그쵸.
1: 예.
0: 큰애 때는 그래도 대학원이라도 다니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있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막내는 거의 저기 생후 8개월 때 어린이집에 보내버렸어요. 제가 일을
1: 아,
0: 해야 되니까 일을
1: 네.
0: 좋아해요, 더.
1: 예.
0: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서 어린이집 도움을 많이
1: 아.
0: 받고 있어요.
1: 저랑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영어 할
0: 네.
1: 때도 아들은 잘하는데 다른 둘째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0: 그쵸.
1: 와, 이 유쾌한 방송 인해서 지열한 워킹맘 그리고 장업가까지 최우주 대표님의 역동적인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다문화 강사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우리 사회의 뼈아픈 법과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몽골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K-비즈니스의 대표이자 컬럼니스트 그리고 법무법인 외국인 센터 팀장으로 활약 중인 최유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정치 및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TBS와 성공2132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 K-스토리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으로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2부가 시작을 할 때 딱 그게 우리 부탁을 하는 게가 있는데요. 아까 들으셨죠?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라고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나가셨는데요. 저희 PD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대표님의 모국어로 외쳐주시는 건데요. 이게 멋지게 성우톤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네. 품은 이야기 K-스토리.

0: 대신 더.
1: 와,
2: 끝났어요.
1: 아, 다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네요.
2: 아, 네네. 예. 스틱때 설정식 대신 더 라디오 프로그램.
1: 오.
2: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1: 이게는 통역 안 되시죠?
2: 아니, 이건 어려워요.
1: 저도 통해야지.
2: 네, 이거 방금 말씀 주신 거 어제부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국어가 어려워요.
1: 그렇죠.
2: 이게 느낌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2: 네, 근데 이걸 이게 아는데 한국어로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똑같이 몽골어 표현하려고 하니까 거대해질 것 같아요.
1: 아,
2: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1: 맞아요.
2: 네.
1: 그래서 그때 니하치가 엄청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2: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예. 이야기들.
1: 와. 네. 너무 이쁘다.
2: 아,
1: 감사합니다.
2: 아, 네네.
1: 아, 우리 이사이님이 대단합니다. 인간 국장 출연하셔야 합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 그래요?
1: 예.
2: 인간 극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1: 아,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선 이제는 일도 하시고 우리가 원래 다문화 강사를 하시면 하시는 일을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직접 비학원을 네. 사실 자려야겠다는 그런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나요?
2: 네. 우선은 제가 이게 칼럼을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거의 네. 10년째 쓰고 있는데 말하기보다 글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1: 아.
2: 근데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게 대학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학업 계획서랑 저기 네.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제 재주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그 10년 전부터 사실은 아름아름 혼자서 그냥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남들에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해주면서 그 친구들 대신해서 에세이를 또 도와주고
1: 와.
2: 직접 써주기도 하고
1: 네.
2: 그런 일을 하다가 요즘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1: 네.
2: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1: 네.
2: 이 아이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한데 좋지 못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1: 아.
2: 많이 목격이 되었어요. 한국이면 된다고 생각해. 또한 이제 현재는 유학업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의 스펙이면 되게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립대학교, 왜 여기 죄송하지만 시골에 있는
1: 네.
2: 무명학교에 갔을까라는
1: 네.
2: 안타까움부터 출발이 되었고 제 목표는 진짜 괜찮은 친구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것. 네, 저는 인서울
1: 네.
2: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교들을 네. 지금 목표로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와,
2: 네.
1: 그래서 원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2: 맞아요.
1: 이제 사업으로 다시
2: 네.
1: 이렇게 하게 되시는 거군요.
2: 네.
1: 와, 근데 한국 사회에서 뭐 외국 출신, 외국인, 지금 한국인이시지만 외국인으로서
2: 네.
1: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여성으로서
2: 네.
1: 예,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 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2: 근데 저는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1: 네.
2: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물론
1: 좋겠다.
2: 네, 왜냐하면
1: 네.
2: 이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1: 네.
2: 어려움이 없고
1: 네.
2: 그리고 제 스스로가 외국인 그러니까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1: 네.
2: 출신이 유학생 출신에다가 어차피 글은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경력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1: 네.
2: 이제 대학교들과 이제 MOU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계약 체결하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몇 년이 걸렸을 뿐이에요.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저
1: 그렇죠.
2: 개인이 혼자의 1인 기업이에요. 이런 얘기가.
1: 네.
2: 왜냐면 그쪽에서는 못 믿어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독점 계약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제가 괜찮은
1: 네.
2: 사람, 저는 괜찮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잘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1: 네.
2: 2, 3년 걸렸어요.
1: 와.
2: 네,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또는 학점 관리, 수강 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멘트를 많이 해줬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서울에 있는 두군대학교랑 부산에 있는 군립대학교랑
1: 네.
2: 제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와.
2: 이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주여성인데요. 저는 뭐 스타트업인데 저 도와주세요. 저 누가 알아봐줘요, 솔직히.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봐준 친구들이 다행히 학업 성취도도 좋고 하니까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와,
2: 네.
1: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몽골의 훌륭한 유학생들을 한국의 좋은 학교를 이끌어주시는 일이 꼭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위하는 일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유주님 응원합니다. 아, 네. 예지 아빠빠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 그러면 네. 사실 뭐 명예시민도 하셨고 뭐 낯선 한국 2017년인가요? 서울시 명예시민. 네. 위축이 되셨고 이 낯선 타국 생활을 하시면서 아 이제 나도 정말 저는 아무리 봐도 완전 한국인인 거거든요. 아, 이 질문을 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참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럴 때가 너무 나는 완벽히 한국인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네. 상식적인 것을 너무 모를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한국 사람들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알아야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1: 상식.
2: 왜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네. 하면 이게 깨우뚱하면 아, 내가 너무 한국화가 되었나?
1: 맞아요.
2: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1: 네. 아유, 네. 상식. 상식이라는 네. 거. 아. 네. 그때서부터 많이 느끼게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네. 뭐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 네.
2: 뭐 나쁘게 하면 무식하다는 거잖아요. 네. 좋게 얘기하면 예 상식이고 뭐 그런 거 막 개념 네. 개념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네, 죄송해요. 예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네.
1: 이런 네. 게 제가 알고 있는 포르투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강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제가 맨 처음부터 포르투갈 씨 만났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되게 강하고 자기 할 말을 되게 똑똑히 잘하는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2: 아, 네.
1: 예, 와.
2: 근데 그때 그대로. 저희가 네. 엄청 오랜 전에 뵀었잖아요.
1: 맞아요.
2: 그때가
1: 많이 바뀌셨나요?
2: 아니요. 더 예뻐지셨어요.
1: 아니요. 아이, 저기 포르투갈 네. 씨의 성격이.
2: 아,
1: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예쁘습니다.
2: 네. 저는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전 그대로예요.
1: 네. 아유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격도 네. 딱 그대로신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네. 이 서대문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서울시청 등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강사로 오래 활동을 하셨다는데
2: 맞아요.
1: 주로 학교나 기관에서 내국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시는 건가요?
2: 그때 저는 몽골에 대해서 소개 많이 했어요. 몽골 문화 그리고 네. 세계시민 교육
1: 네.
2: 그리고 진로 상담 뭐 말 여러 가지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1: 그렇죠. 진로 상담까지
2: 여러 가지 하시는데 네. 네. 이게 먹고 살려고.
1: 네.
2: 이게 중요한 네. 게 먹고 살려. 제가 이런 것을 막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1: 네.
2: 제가 애들 먹이고 살려면요. 뭐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어떤 지원하고 뭐 다문화 강사 여기다가 지원하자. 세계시민교육부에서 지원 밀어주면 네. 밀어주는 예산이 어디 가느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1: 아.
2: 진짜요. 이게 완전 정책 아니 대단하진 않고요. 네. 먹고 살려고 제가 세계시민교육 강사 자격증 네. 따고 제가 직업 네. 상담사 자격증 따고
1: 아.
2: 제가 그런 거를 왜 해요. 먹고 살려고. 그게 정책에 네. 많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1: 그렇죠.
2: 어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 가야 되는 네. 게 저였기 때문에
1: 네.
2: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애들한테 뭘 사줘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게 더 강했어요.
1: 아이들을 위해서.
2: 네.
1: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성이 네. 너무 없어요. 한국 사업, 정부 사업들이
2: 맞아요.
1: 다문화 관련된 정부 사업들이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머진 이주 여성들이 그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도 계속 여기저기 튀어가고
2: 튀어요,
1: 여기 하다가
2: 많이.
1: 여기 해야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2: 너무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2: 똑같아요. 이게
1: 맞아요.
2: 이게 뭔가 교육부에서 뭘 했어. 이번에는 세계시민교육을 팡 하자며
1: 네.
2: 하고
1: 네.
2: 또는 다문화 강사 하고
1: 네.
2: 이것저것 딜러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맞아요.
2: 나쁘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이게 지속성이 너무 없고
1: 자기
2: 책임한
1: 원래
2: 거예요.
1: 맞아요.
2: 나라가
1: 그쵸.
2: 전체기.
1: 네. 자기만의 직업을 이게 전문성을 갖기가
2: 맞아요.
1: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 갖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2: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알아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1: 와,
2: 왜냐하면 네. 이게 더 이상 패러다임 타기가 너무 어렵고 네. 에너지도 그런 대로 하고 예산이 네. 끝났어요. 너 이제 일자리 없어요. 하면 가버려게 전 가야 되니까. 이게 네.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고 세계 어디 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이 똑같을 겁니다.
1: 네.
2: 때문에 면역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예. 제가 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던 거죠.
1: 와. 네. 아,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 컬럼니스 10년 동안 하셨다가
2: 네.
1: 올해 8월 달까지
2: 네.
1: 아, 하신다고만 하는데 이제는 잘라내기 이제 가지치기 하기 시작을 하셔서
2: 맞아요.
1: 하는데 그래도 이 동아일보 컬럼니스트를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 흔히 쓰는 몽골이라는 단어가
2: 네.
1: 몽골인들에게는 큰 차별이자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어떤 역사적 맥락이 때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2: 아, 네네. 예. 몽골 원래 몽골이잖아요. 표기 보기 네. 몽골이잖아요.
1: 네.
2: L 뭐 L이 들어가요. 몽골이야. 그런데
1: 예.
2: 이거를 이게 40 때 이후 한국 분들이 몽고라고 발음해요.
1: 몽고.
2: 몽골이 네. 아닌 몽고.
1: 네.
2: 몽고, 몽고, 몽고예요.
1: 네.
2: 근데 이제 교수님이든 뭐 학식이 있으신 분이든 간에 그냥 그렇게 속이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1: 네.
2: 이제 이게 몽고라는 말이 그 중국에서 망고, 맹, 그러니까 좀 멍청하고
1: 아.
2: 이상하다, 뭔가 이제 배우지 못하다라는
1: 아.
2: 그런 뜻이 또 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망고라고.
1: 와.
2: 이게 한자 자체가 사람 몽골을 되게 비하하는 한자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 온 것 같아서 몽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그래서 저는 항상 고쳐져요. 몽고가 아니고 몽골이에요.
1: 와.
2: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서 한번 울려본 적이 있었어요.
1: 그렇죠.
2: 아마 와. 6, 7년 전인 것 같아요.
1: 잘하셨네요.
2: 네.
1: 그런 게는 진짜 이게 컬럼니스트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2: 네.
1: 근데 진짜 열심히 이런 뭐 최유주 대표님 갑자기 포르투갈이 나오는데
2: 아, 상관없어요.
1: 대표님의 네. 그런 대표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처럼 아까 뭐 몽고 관련된 그 이야기처럼 내국인들이 무심껏 행하는 편견이나 이 정서적 장벽들이 그 칼럼을 통해 그집어 주셨을 때 한국 사회 반응은 어땠어요?
2: 너무 몰랐다고 하고 거의 댓글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1: 네.
2: 좋아요도 많이 받았던 거고 본인도
1: 네.
2: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1: 네.
2: 그리고 또 아직은 쓰지 못했지만 그런 네. 책이 있어요. 몽골에 방문하게 되면 몽골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내어준다라는 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1: 아.
2: 그런 책이 한국에 있어요. 전 근데 지금 그런 어쩌다가 그런 소리 들어요. 진짜냐고. 내가 몽골에 가면 몽골 남자분들이 이제 자기 아내 내어주냐고.
1: 어머나.
2: 그런 책이 있어요. 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오해들도 많이 있게 있더라고요.
1: 와.
2: 네. 아마 몽골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좀
1: 가장 크게
2: 가장
1: 몽골
2: 크게.
1: 때문에 그리고 아내를 내어준다.
2: 네, 맞아요.
1: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2: 엄청 잘못. 근데 그거 누군가가 또 네. 글까지 쓰고 책까지 발간하고
1: 아.
2: 그게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책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말씀하시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1: 예, 네.
2: 그런 이상한 헛된 아. 소문이라든지
1: 그렇죠.
2: 그런 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2: 네.
1: 와, 이제 사실상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문위원으로도
2: 네.
1: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뭐 정책 제언도 하고 이랬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제 정책 테이블에 전달하면서 뭐 느껴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2: 그렇죠.
1: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느끼는 보람도 있고 반대로 제도적 장벽 앞에서 느끼는 한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어때요? 이게 내가 제도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떤가요?
2: 이거는 제가 사실은 코로나 네. 전에는 활동 많이 했었어요. 다문화를 위해서, 외국인
1: 네.
2: 주민을 위해서.
1: 네.
2: 그때 제가 20대였어요.
1: 네.
2: 세상이 아름다울 줄 알았거든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1: 네.
2: 근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거든요. 네.

0: 근데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갔으면 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봉사할 때 너무 많이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정책을 이렇게 수정하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왜요? 예.
0: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보여주기식대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1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자리를 바꾸잖아요.
1: 네.
0: 맡은 업무를 담당자도 달라지고 다
1: 공무원들
0: 달라져요.
1: 같은 경우,
0: 네.
1: 그렇죠. 예.
0: 그 정책 만드는 분들도 똑같아요. 이제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이게
1: 네.
0: 연결성이 너무 없어요. 이게, 그리고
1: 또
0: 소통이 안
1: 지속성이다.
0: 돼. 지속성, 연결, 지속
1: 네.
0: 가능한 사업 하진 않아요.
1: 네.
0: 차라리 사기업은 잘하잖아요, 이런 것보다.
1: 네네네.
0: 근데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정책 만드는 부서 기관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1: 그렇죠.
0: 많이 실망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님, 차관님도 뵀었던 적도
1: 네.
0: 많아요.
1: 네네.
0: 만나고, 간담회하고, 짚고,
1: 네.
0: 밥 먹이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인간적으로 와서 물어봐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명함 주지 않았냐고. 난너 몰라. 막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렵고 20대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냥 어디 신문사에다가 내보내고 싶어서, 본인 커리어에 이제 좀 싣고 싶어서, 저 그러한, 뭐라 해야 되나, 기념품? 인형 같은 역할을 제 20대 6, 7년 동안 사회활동하면서 많이 했었, 그렇게 느낌 많이 받았고, 물론 좋은 점들도 있었겠죠. 그런 활동 했기 때문에 명예시민까지 받았겠지만, 솔직히. 네. 근데, 그 시민상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뭔가 사업이든 단체 생활, 여러 가지 제가 다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었거든요. 20대가 남비라기보다는 좋은 경험했어요. 네.
1: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해. 좋은 경험했어요.
0: 네.
1: 낭비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아서
0: 이제는
1: 잠깐.
0: 한번 정도 해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또 20대는 원래 그래도 괜찮은 나이인 것 같아요. 30, 40대 때 철없이 그냥, 네,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1: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0: 맞아요.
1: 이런 그런 일을
0: 선택과 집중.
1: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0: 네.
1: 이제는 실제 법무법인 현장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을 종과를 하시면서
0: 네.
1: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원래 하던
0: 맞아요.
1: 일이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이거는 내 일이다.
0: 맞아요.
1: 직장이라는 그런
0: 잘리진
1: 개념이죠.
0: 않을 것 같아요. 네, 잘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없다고 잘리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산
0: 네.
1: 없다고 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 가장 높은 비중이 차지하는 분쟁이나 이 소송 종류는 대부분 뭔 건가요?
0: 네. 우선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1: 네.
0: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음주 관련 사건이 많아요. 음주 운전이라든지, 음주로 인해서 폭행, 난동, 이런 부분이 많고, 또는 두 번째는 이제 무인 가게들에 대해서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무인이니까 판매원이 없으니까 많이 훔쳐가는 경우가 많고, 그 덕분에 경찰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고, 저는요,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의 아니게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거는 사회 안전, 우리 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잘
1: 실제로
0: 살아야
1: 일어나는
0: 돼서. 그쵸, 그쵸.
1: 사건이니까.
0: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음주, 절도, 그리고 이제 요즘은
1: 이혼.
0: 이혼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 이혼, 한국인 남자하고 다문화 가정의 이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는 이제 또 이제 돌아가시고 있고, 이게 남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남편분이 돌아가시려고
1: 쉬고,
0: 하면, 이제 이게 분쟁이 유산 문쟁으로. 이게 시댁에서 열람해주지 않고 남편이 유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1: 있는 거예요.
0: 있다든지. 그런 사건 최근에 두번 했어요, 저희가.
1: 와,
0: 그리고 이혼도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하게 되고, 그런
1: 와.
0: 거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음주고, 두 번째는 절도고, 세 번째는
1: 가정
0: 가정사.
1: 관련된 뭐
0: 가정사.
1: 이혼이나
0: 네.
1: 유산 관련된
0: 그쵸.
1: 그런 이야기하고
0: 간혹 이제 요즘 좀 증가되는 게 강간과 강간.

0: 이제 추행 이런 부분이 좀 물론 음주로 인해서
1: 네.
0: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 네.
0: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이제 강제 추행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비중은
1: 그렇군요.
0: 음주가 제일 커요.
1: 네. 근데 요즘에
0: 네.
1: 아주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막 폭력을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많은데
0: 네. 네.
1: 사실 신고도 사실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사연도 되게 많은데 이게 참 이게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을 때하고 만약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
0: 네.
1: 되겠죠. 네. 와, 근데
0: 네.
1: 혹시 전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009년에 한국행을 구민하든, 아, 사실
0: 네.
1: 이거는 18살도 아니고, 그 애쳐서
0: 그쵸, 그쵸.
1: 2004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경험했던 거를 딱 생각하면
0: 네.
1: 한국에 다시 오겠습니까?
0: 전올 거예요. 전 한국 좋아해요. 아직도 여전히 좋아하고, 다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법무법인이라든지 창업, 스타트업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네.
1: 아,
0: 네.
1: 이게 시민사회 활동을 안 하고
0: 맞아요.
1: 지금 저 뭐뭐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0: 맞아요,
1: 야,
0: 맞아요.
1: 그거 하나를
0: 네,
1: 배웠어요.
0: 맞아요. 이게 일을 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더 좋았지
1: 나았겠다.
0: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1: 그러면 이게 유학생에서 아나운서,
0: 네.
1: 다문화 강사, 법무법인 팀장 거쳐 어엿한 비즈니스 소장이 되셨어요. 자,
0: 네.
1: 대한민국 국민 최유주로서 앞으로 이 땅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뭐 있을까요?
0: 저는 우선은 이게 동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안 좋은 추억과 경험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할말다 하고 다닐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상식 없는 얘기 안할 거니까. 그래서 제 꿈은, 제 목표는 그냥 동등하게 좀이두개다 어차피 저희 장점이잖아요. 이두개 다를 다 활용하면서 다 이제 같이 함께 이끌어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잘살수 있도록 뭐 서운함이
1: 노력을.
0: 없도록 네, 좋은 경험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1: 와,
0: 네.
1: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0: 네,
1: 들었습니다. 야,
0: 감사합니다.
1: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0: 네.
1: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굿 인사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어요. 미흡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좀, 너무 제, 뭐, 마음을 필터링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아유,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BS 화성공13 공동 제작 가구 골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

0: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확실히 비가 내렸던 어제보다는 퇴근 정체가 덜하고요. 이제는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는 추세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만 봐도 마장램프에서 종암분기점 지날 때까지만 밀립니다. 중간에 월곡램프나 이후에 성산램프로 나갈 때는 줄이 긴 상태고 반대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은 이제 서대문구청 부근부터 홍주문터널 통과하는 데만 비교적 짧은 정체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 면도 한강대교까지는 정체가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강철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시속 30km 안팎이고요. 여기 통과하는데 35분 정도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면은 이제 여의도 중간부터 가양대교 쪽으로만 정체가 남아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만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이미 낮부터 비가 그쳤지만 지금 충남과 강원 동해안, 영남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고 하늘이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인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또 고속도로도 어제보다는 소통상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퇴근 정체도 거의 다 풀렸는데 강변북로는 당산철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만 서행하고 올림픽대로도 김포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나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날 때 이렇게 잠깐씩만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잠원에서 서초 지날 때 아직까지는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성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0: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1: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 본부앞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주 웃고 활기차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주 숨어서 울거나 침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좀 이중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은 늘 그렇게 태생적으로 괴롭다고 하네요. 원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블랙 사바스 파라노이드.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연말에 제가 좀 제 주변에 그 연기자들도 좀 있고 개그맨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 주변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분들하고 술 마시다가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그 슬프거나 침울하거나 이런 상태가 혼자 있을 때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들이 겉으로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련된 책을 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좀 많이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좋은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of my heart 두 곡 들으셨습니다. 1530님 오늘 아침에 저는 공단 검진이 있어서 금식 중이고 큰아들은 아침 비행기로 친구들과 일본 여행 갑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과는 삿포로 갔다 왔고 둘째랑은 오사카 갔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과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들들이 저와 아내를 여행 보내주겠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 이분이 큰아드님이고 양경 쓰신 분이 둘째 아들인 것 같네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아들 부자시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들들이 저와 아내를 여행 보내주겠죠. 저도 한번 같이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전인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들으셨습니다. 6555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볼게요. 우연히 TBS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방송하는 프로그램 DJ들이 막 보이던데 새벽 공간 프로는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전인권 아침이 밝을 때까지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 지금 저희 TBS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황정호 PD님한테 사진도 막 보내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살짝 원활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있지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젠간 뭐 올라오겠죠. 뭐 저도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류고우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레드 제플린 이미그란트 송 5426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로드 스튜어트 영 터크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3984님 안녕하세요. 순디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알바하며 공감 출석합니다. 파주에는 벌써 개구리들이 밤 음악회를 열고 있네요. 잠깐이지만 그 음악회 감상해 봅니다. 개구리들이 밤 음악회를 열고 있네요. 네, 저도 이 느낌 알 것 같아요. 요맘때쯤 되면은 저녁 때 이제 선선해질 때 창문 열어놓고 가면 개구리들이 많이 막 노래를 하고 있던

기억 저도 있습니다. 표현도 아주 이쁘게 주셨네. 개구리들이 밤 음악회를 열고 있네요. 네, 사연 고맙습니다. 0511번님, 권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저께 보내셨군요. 거의 끝날 때쯤에 보내신 이렇게 사연이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레너드 스키너드 심플맨 이어서 크랜베리스 오드 투 마이 패밀리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준님께서 우디 권순우님 반가반가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저번에 들은 걸 또 듣네요. 그래도 좋아요. 저희가 주말 방송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송은 그 일주일 동안 했던 방송 중에 괜찮은 날의 방송 요일분을 그 다시 재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대 손님이 가끔 오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초대 손님은 토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은 무조건 녹음이니까 에이 뭐 들은 거 뭘 또 들어라고 하지 마시고 초대 손님이 오신 날은 토요일 날 방송에 그거를 넣고 있으니까 꼭 매일 들어주세요. 네, 문계이전님 세상살이가 패트인지 데스틴인지 포츠인지 알 순 없지만 이왕이면 행운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포춘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후, 이거 다 페이트, 데스티니, 포춘, 이거 다 운명이라는 건데, 그쵸? 맞죠? 그쵸, 포춘은 행운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문계이저님 덕분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고마워요. 그러시면서 파이트 스네이크 솔저 포춘 신청하셨습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솔저 포춘. 원래 그 보컬 데이비 커버데일이 딥퍼플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 나와서 다시 새로 결성한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풀 밴드의 솔저 포춘보다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들리는 이 솔저 포춘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카멜 캐멀? 아, 이게 참 발음이 어렵네. 캐멀? 예. 롱 굿바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카멜이라고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카멜. 아, 그냥 카멜로 할까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무천님 오신 날 연휴까지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에 26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6도가량 오른 기온이고요. 월요일까지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부근부터 압구정 사이 시속 20-3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월릉램프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8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0: 3초 동안 4. 사고 예방.
1: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고요. 오늘 서울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지금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오산 부근입니다. 3, 4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오산 부근은 1km 정도 정체고 조금 더 와서 수원 부근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성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조금 앞둔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홍제램프부터 밀립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V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면으로 문학에서 남동 사이가 밀리는 데다가 안현분기점 부근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와서 광명역에서 일찍 사이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오산 부근 사고 있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3, 4, 5차로 세기차로를 통제하고 처리작업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사고 차량들 모두 갓길 쪽으로 이동 조치시켰습니다. 그 여파는 남아있기 때문에 오산 부근 5km 구간 정체고요. 조금 더 와서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 9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지금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에 자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초록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그린은 성장하다라는 뜻의 고대 영어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딱 이맘때쯤이면 풀잎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그 곁에 뿌리 내린 나무들도 점점 더 짙은 초록을 만들어냅니다. 가녀리던 줄기는 어느새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들풀이 되고요. 조그맣던 어린 잎은 따가운 햇볕을 가려줄 만큼 커다란 잎으로 성장해가죠. 무언가가 곧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온통 초록으로 물든 5월에만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마음속 작은 씨앗들도 세상의 초록과 함께 조금씩 단단하게 자라나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